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생소병주였죠. 생소병주 수령음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1년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두 날, 3월의 춘분, 9월의 추분 이야기로 이 시간

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이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을 보내드리고 내일부터는 국악방송 특집 방송이 나가죠. 저는 오늘 생방송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책길 이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두루 추석 전 인사도 함께 나누시고요.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도란도란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평정함을 찾아주는 음악, 가곡 이수대엽을 오늘 특별히 가야금 독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 이수대엽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곡 이수대엽을 노래 아닌 가야금 독주로 감상해 보셨는데요. 1년 12달을 상징하는 12줄 악기 가야금 연주로 듣는 이수대엽이었습니다.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흔히 봄과 가을이 건너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름과 겨울이 건너가는 계절이다. 그래서 추분과 춘분이 공평한 날이고 하지와 동지는 낮과 밤의 싸움에서 누군가 완승을 하고 완패를 한 날이다.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 하지와 동지 이상한 날들이 더 오래 이어지니 감히 용이 재주를 부리는 시절인가 보다라고 재밌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춘분과 추분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가

백두정 이종숙이란 주장이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으니 좀 더 관심이 가는 이야기가 되죠. 이종숙은 인종조의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요. 서유영의 금계필담에 황진이와 벽계수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야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벽계수와 황진이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이야기,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요. 서유영의 금계필담에 황진이와 벽계수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야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벽계수와 황진이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를 노래한다는 점이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조선 중기의 여성 시인 황진이가 지은 시조시 청살리를 노래했습니다. 명월이 만공산이란 말은 실제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황진이 자신을 잃은 것이기도 하겠죠. 여창가고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검정콩님께서 실타래를 잡고 미궁으로 걸어갑니다. 밝은 하루 보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실타래와 미궁은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하고 크레타 공주 아리아드네 이야기 같네요. 다이달로스가 정교하게 미궁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 음악을 듣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감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오래전에 군 복무하던 무렵 추석날 즈음에 추억이 깃든 정겨운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26년 추석이 코앞입니다. 1979년 9월 저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연병장에

이 서사를 고대 악기의 음색이 멋있게 뒷받침해주더군요. 천년을 훌쩍 넘는 우리 옛 악기와 음악이 곁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추석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그 오디세이 이야기 해주시네요. 저도 며칠 전에 오디세이 관람을 했는데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현도드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결의 대금, 김형섭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중에 상현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결의 피리, 김형섭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안성일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소개해드린 공연은 가진회상이라서 현악영산회상이 연주가 될 텐데요. 그 음원이 없어서 오늘 평조회상 중에서 두 분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회상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영산회상의 도드리를 곁들이고요. 끝곡 군악 뒤에 천년만세까지 연주하는 가진회상이 대금과 가야금 병주로 연주됩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도드리와 돌장,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군악, 그리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전체 13곡의 가진회상 전곡을 한자리에서 모두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은 지난해에 KBS 국악대상 현악상을 수상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잠시 골프선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딸이 골프선수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하죠. 이 아버님께서 친구 딸이 가야금 연주하는 걸 보고 오시더니 가야금 전공은 어떻겠냐 권하셔서 그때부터 가야금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했는데요. 무용 반주 음악, 또 서양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 연극 음악도 해서 서울 연극제 음악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현대음악, 무용음악, 연극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오히려 전통음악 공부에 더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에 12줄 가야금 연습을 더 많이 했다 하고요. 특별히 민속악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전통음악을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와 호랑이 만나는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길짐승들이 모여서 상좌 다툼을 할 때에 호랑이가 등장해서 여러 짐승을 위협하자 호랑이를 상좌로 모시고 이 자리에 토끼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별주부가 그 장면을 본 건데요. 별주부가 바라보니 자신이 토끼 화상이어서 상좌 다툼을 할 때에 호랑이가 등장해서 여러 짐승을 위협하자 호랑이를 상좌로 모시고 이 자리에 토끼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별주부가 그 장면을 본 건데요. 별주부가 바라보니 자신이 토끼 화상을 통해 본 토끼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토끼를 토생원 하고 불러야 하는데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다 보니 아래턱이 뻣뻣해져서 토생원이라 못 부르고 호생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자 호랑이가

우리 작은 아들로 보고 오늘 내가 죽더라고 이런 말이나 좀 모여주소. 아이고 장군님, 이제 나이도 먹고 살기도 귀찮은 게 어서 그냥 잡숴버리시오. 야 이놈아, 내가 배가 고파서 거기까지 못 가겠으니 네가 이리 오너라. 몇 두 시간이 갈 수도 없고

0: 깔적에 이때요 별주부가 하필 호랑이 거기를 봤지. 가만히 보니까 웬가 짐승들이 모여 앉아있는디 한가운데서 상여틀만한 것이 딱 죽을 치고 앉았겠다. 아니 저것이 토끼일까? 내가 수궁에서 들었을 적에는 토끼가 조망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클까? 아따 저놈 무섭게 생겼는디. 어라 내가 기왕에 나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이때여 별주부는 원의 말기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입심이 적었던가 퇴자를 호자로 살짝 변해서 부르는디 저기 저기 앉은 게 몸은 놀숭 놀숭 오고 꼬리만 찬 뜯긴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그때여 호랑이는 그 산 중에 오래 살았지만은 생원이란 말은 처음 들었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날 자를 생혼이라고 할까? 어라 내가 가봐야지. 너희놈들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렸다. 펑 내려온다 펑 내려온다 송진 깊은 걸로 한 짐승이 내려와 그의 머리를 흔들고 향기 쪄지고 봄은 홀쑥 놀쑥 고리 난차 등기로 한 발이나 남고 동기 같은 뒷다리 차통 같은 남다리로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리 흥동서남빛 봄은 홀쑥 놀쑥 고리 난차 등기로 한 발이나 남고 동기 같은 뒷다리 차통 같은 남다리로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리 흥동서남 백설향으로 자르르르르 뿌리고 종잎떡 벌리고 공행진 흐는 소리 산천이 들더욱 땅이 토끼진 한다 자리야 배가 훗 독선이 자리야 깜짝 놀리 목을 우금 그리고 가만히 겁졌다.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나를 불렀을까? 아 누가 나를 불렀어? 어허 이리 좀 나와봐.
1: 멀시고.
0: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1: 그렇지.
0: 허허 아 오늘 재수가 없으려고 별일이 다 생겼네. 골짜기를 쳐다보니

올 올리다가 한발 잘치 잘못 오여 중여 그때 똑 떨어져 병신이 되었기로 명희한테 문이 간죽 호랑이 쓸개가 좋다기로 도루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인가 진종 호랑이한테 문이 간죽 호랑이 쓸개가 좋다기로 도루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인가 진종 호랑이냐 도루랑 귀신 긴드냐 비수금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를 갈 쓸개 한 좀 내오너라 도루랑 하고 달려들어 호랑이 깊은 산

부채춤 반주음악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춤을 1954년에 무용가 김백봉이 처음 선보였는데요. 올해가 김백봉 탄생 100년이라서 김백봉 춤보전회에서 지난 9월 9일에 김백봉 탄생 100년 기념 공연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란 이름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도 부채춤이 공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73님께서 추석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깊어가는 가을 내음 짙게 풍기는데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한편 바쁘긴 하지만 마음 풍성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의 풍성한 나날, 추석 명절과 연휴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의 풍성한 나날, 추석 명절과 연휴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과 또 안비취 명창 추모 라디오 드라마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음악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0: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도 김찬용 도스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진짜 내일부터 추석.

0: 감사하게도 아직은 불러주고 계셔서
1: 네.
0: 그래서 추석 연휴도 당일 외에는 계속 어딘가에서 뭐 소개를 해드리거나 그런 이런 미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게 될 것 같아서
1: 연휴 기간에도요?
0: 네네. 원래 또 쉬는 날이 미술관은 가기 또 더 좋긴 하다 보니까
1: 그건
0: 보통
1: 그렇습니다.
0: 오해하시는데 아 미술관도 연휴 때 쉬나 생각하시는 경우

0: 가시다 보니까
1: 네.
0: 영화 관람 가시는 것처럼 또 많이들 오셔서
1: 오.
0: 저는 대목이다 보니 오히려 근무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김찬용 도슨트님은 연휴가 대목입니다. 그때 뭐 어딘가에 전시장에 가시면 또 함께 얼굴도 볼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0: 네, 저희 뭐
1: 네.
0: 소개해드렸었던 전시장들에도 있을 거여가지고 뭐 대구나 아니면 서울권에도 근무는 하고 있어가지고
1: 네.
0: 기회가 되면 연휴 때또 인사드릴 수 현장에서 인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1: 현장에서,
0: 싶습니다. 네.
1: 네. 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 시즌에 전시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어제 갓 시작된 정말 따끈따끈한 전시, 요거 추천해 주신다고. 예. 어떤 전시인가요?
0: 네, 저도 사실 어제 딱 오프닝이 됐기 때문에 어제
1: 네.
0: 저녁에 가서 보고 추천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좀 빠르게 정리해서 왔는데요.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어제 9월 22일에 시작이 돼서
1: 네.
0: 내년 1월 20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로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란 전시가 이번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1: 네.
0: 직접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유아 원화들로 채워져 있고 마침 또 연휴도 시작되고 하는 시즌이니까 지금 보시기에 괜찮은 전시 같다 싶어서 오늘
1: 네.
0: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아, 좋네요. 예술의 전당은 이런 전시 보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네. 딱 연휴 기간에 가면 좋을 그런 전시인 것 같은데, 보통은 뭐, 바로크 시대 전시다. 이렇게 어떤 특정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펼쳐지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화가 인물 중심으로 뭐, 반고흐전이다, 르누아르전이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스페인 미술만을 다룬 전시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보통 스페인 미술 자체가 국내에선 요즘에 종종 뭐 판화나 여러 형태의 전시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예 이렇게 스페인의 500년의 미술 역사만 특정해가지고
1: 르누아르전이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스페인 미술만을 다룬 전시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보통 스페인 미술 자체가 국내에선 요즘에 종종 뭐 판화나 여러 형태의 전시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예 이렇게 스페인의 500년의 미술 역사만 특정해가지고 다루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경우다라고
1: 네.
0: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작품이 온 공간도 조금 독특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스페인 500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0: 히스패닉 소사이어티 박물관이란 곳에서 소장품들이 왔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공간에서 말씀해 주신 바로크가 제일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 이전에 해당하는 중세시대 미술부터 시작해서 뭐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 회화까지를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뭐 바로크라고 얘기해도 말씀해 주신 뭐 프랑스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네덜란드권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하기는 한데 그 변화들 속에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었던 스페인의 500년을 보는 전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체 프랑스 작품은 모두가 다 그 뉴욕에 있는 히스패닉 소사이어티 박물관에서 온 건가요?
0: 네, 그 스페인 미술이 오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뉴욕에 소장되어 있는 거긴 한데 조금 독특한 이유가 뉴욕이라고 하면 미국이니까 얘네가 왜 서유럽의 스페인 미술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실 수도 있잖아요.

0: 소피아니 이런 스페인의 국공립이나 대형 기업 미술관들 같은 데 빼고 나면은 스페인 외에 있는 그 스페인 관련 미술관, 스페인 특화 미술관이나 박물관 중에서는 최대 소장품 규모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말씀드린 유화 작품 95점이 이번에 와 있는 형태여서 원화들을 이용해서 스페인의 회화를 제대로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스페인 그 500년 역사 안에서 이 미술의 흐름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도 함께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스페인은 사실 뭐 국가로서는 또 익숙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스페인 미술은 어떨지 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스페인은 아무래도 그 서유럽권 중에서도 제일 또 서쪽 끝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거는 중세 시대에는 동로마 제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기독교적 사회 그 세계관이 좀 들어왔다면은 그 과정에서 또 여기 바로 밑에 쪽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있고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전쟁 속에서 또그 오스만 제국 때문에 이슬람권 문화들이 또 뒤섞여 융합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미술적인 표현 자체도 훨씬 좀 굳이 얘기하자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형태로 더 오래 이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프랑스의 같은 시대의 미술들을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약간 낭만적이고 화려함이 좀 강조되는 귀족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 3대 천재에서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예술가들을 오히려 들어보는 것처럼 훨씬 좀 비례나 혹은 이상적인 미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이탈리아 미술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다면은 스페인 미술은 훨씬 좀 감정적이고 사실성을 중시하면서 언뜻 봤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좀 더, 한 끗발 다른 스페인만의 매력이 있다. 좀 뭐, 굳이 좀 편안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진지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좀 솔직한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스페인의 같은 시대 회화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딘지 모르게 조금 엣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습니다.
1: 이번 전시에서 스페인 미술사 500년을 다루는데, 이게 꼭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스페인 미술의 어떤 특징, 이런 작품들을 분명히 이제 선보일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전시 구성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0: 저도 어제 가서 보고 되게 그 미술 낯서신 분들도 가서 그냥 가벼운 키워드들만 읽고 보셔도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다. 쉽게 잘 구성됐다 싶었던 게 공간 자체는 500년을 6부로 6개로 쪼개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작하자마자 1부에 해당하는 공간이 성스러운 종교 회화에서 르네상스로란 제목으로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엔 우리 그 이코나라고 보통 얘기하는 중세 시대에 금박 이용해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그리는 그 종교화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르네상스로의 그 변화를 초기에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은 스페인 미술 황금기 벨라스케스와 바로크 회화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벨라스케스라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라는 빛 중심의 예술이 등장했을 때 로의 그 변화를 초기에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은 스페인 미술 황금기 벨라스케스와 바로크 회화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벨라스케스라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라는 빛 중심의 예술이 등장했을 때 스페인은 어떻게 변화했나 이걸 좀 만나보실 수 있고요. 3부는 고야와 낭만주의 회화라는 이름으로 또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가장 상징적인 거장을 통해서 좀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성과 감정을 더 중시하는 스페인 예술이 완성되는 황금기를 좀 만나보실 수 있고요. 4부는 풍경과 외광 회화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익숙한 건 프랑스의 모네 아니면 아까 르누아르, 반고흐 이런 예술가들 등장했었던 인상파 시대의 스페인에서 어떤 예술이 있었나를 또 보실 수 있고요. 5부에서는 일상을 담는 풍속화란 제목으로 좀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김홍도 단어

0: 톨레도에서 이제 대성당, 톨레도 대성당에서 종교화에 대한 의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평생토록 스페인의 새로운 이제 르네상스 회화 이후의 시대의 예술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 도화선의 길을 연 예술가가 엘 그레코다라고 네. 소개되기 때문에 스페인 고전의 좀 시작의 거장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왕실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절망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
0: 맞습니다.
1: 종교 그림을 그리는 종교화가라고
0: 네네.
1: 부를 수 있을까요?
0: 성당의 의뢰를 받고 종교회화 위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던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1: 그러면
0: 같습니다.
1: 그러면 아무래도 작품이 그런 작품이 많이 있겠네요. 이번에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으로도 그 작품이 있을까요?
0: 네.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 방에 두 점이 일단 먼저 큰 작품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참회하는 성 예르니모 혹은 참회하는 성 제롬이라고 소개되는 작품이 먼저 있을 건데요.
1: 네.
0: 나중에 이건 뭐 사실 검색하셔도 이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요. 성 예르니모가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바위 돌 같은 걸 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1: 네.
0: 그 앞에는 해골하고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어서 보통 그 메멘토 모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더덥고 더덥다. 인생은 더덥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간에 늘 참회하고 감사하라 라는 의미의 미술에서는 바니타스 회화라고

0: 나오고 아. 더 번쩍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빈치 같은 예술가가 등장해서 정확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비례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확한 포인트로 봐주신 게 그 엘그레코 작품은 어둡기도 어둡고 나중에 혹시 찾아서 보시거나 하시다 보면 얼굴도 아무리 서양인이어도 얼굴이나 팔이 저렇게 긴가? 혹은 저렇게 창백한가? 아. 근데 또 배경은 왜 저렇게 어둡고 약간 을씨년스러운 느낌도 맞아요. 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시면 그 3대 천재라고 아까 거론해드린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의 업적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후배들 입장에선 그게 솔직히
1: 뛰어넘기 어렵죠.
0: 벽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한 세기 반 가까이는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그걸

0: 4살이 됐을 때 왕실에서 펠리스페 4세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실이 인정하는 구강을 그리는 전속화가와의 살아가게 됐었던
1: 네.
0: 예술가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스페인에서 가장 성공하고 사랑받았던 예술가 중한 명이 벨라스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0: 그때 왕실에서 펠리스페 4세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실이 인정하는 구강을 그리는 전속화가와의 살아가게 됐었던
1: 네.
0: 예술가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스페인에서 가장 성공하고 사랑받았던 예술가 중한 명이 벨라스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가장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이 작품도 이번에 오나요?
0: 아쉽게도 그 작품은 웬만해서는 제 생각에는
1: 아유.
0: 어떤 모나리자 반출하는 그런
1: 그런
0: 것처럼

0: 잘 그릴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네. 아마 그대로 경험하실 수 있는 게 이번 전시회에 있는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사실적이고 정말 사진 같고 어쩜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라는 그런 감탄이 좀 나오는데 자, 엘그레코 벨라스케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스페인 3대 거장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가장 익숙한 이름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 이 화가는 어떤 화가일까요?
0: 프란시스코 고야가 말씀드린 3대 화가 중에는 뭐 시기로 따지면 막내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46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1828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네. 엘그레코하고 비교하면 거의 두 세기 정도, 200년 정도가 차이가

0: 고야가 그 시기에 그렸던 작품들과 또그 전에 작품들은 좀뭐 명백하게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볼수 있을까요?
1: 네, 이번 전시에서는 청각은 잃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50대에 계속 손재주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궁정화가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50대 궁정화가 시절에 그렸었던 돈 마누엘 라페냐 후일 본다드 레알 후작의 초상이란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말씀드린 고야는 시기에 따라서 이게 같은 화가의 작품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으로 되게 다른 감정을 담아내거든요.
0: 변화가 많은가 봐요.
1: 네. 그래서 이게 50대, 뭐 60대 초 정도, 궁정화가 시절의 그림 정도까지만 해도 이번에 가서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그려진 작품이다. 오히려 앞서 벨라스케스는 빛을 좀 드라마틱하게 해서 연극 무대 위에 있는 혹은 약간 증명사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고야의 작품은 좀더 아기자기하고 낭만적이고 훨씬 예쁘게 그린다.
0: 좀더 부드럽고,
1: 맞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그 예술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전시회는 사실 이 궁정화가 시절의 작품과 고야를 존경하는 그 시대의 다른 이제 동료나 후배들의 작품들로 주변이 채워져 있지만, 나중에 재미로 검색해 보시면은, 고야의 후기작이나 판화 작품 같은 거 검색해 보시다 보면은, 훨씬 좀 진보적이거나 훨씬 좀 거친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야의 작품이 한 점씩 그 국내에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거든요. 한두 점씩 이런 전시에 섞여 들어오기

0: 스페인 인상파 계보 예술가도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예술가들도 꽤 많이 있었어가지고 가서 혹시 찾아보시라고 이름과 제목만 좀 거론을 해드리자면 에밀리오 산체스 피레에르라는 예술가의 낚시라고 되게 작은 작품인데 그 낚싯배가 떠있는 정말 작은 풍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작은 캔버스 안에서도 우리 모네 같은 예술가가 인상, 해돋이 이런 거 그릴 때 되게 과감한 붓터치로 빛의 순간을 잡아낸 것처럼 그보다 오히려 좀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스페인은 좀 더 약간 사실적인 정돈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언뜻 봤을 땐 인상파적인 느낌도 있긴 한데 훨씬 좀 대중적 입맛에서 보기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더 잘 그린 느낌, 네. 더 마무리를 잘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이 낚시라는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호아킨 미르 트린셋이라는 예술가의 타라고나 대성당의 채광탑이라고 이거는 혹시 티켓 예매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도 인상파 파트의 대표 작품으로 이미지가 소개되어 있기는 할 건데요. 네네. 역시나 빛이 좋은 날 그 스페인은 또 지중해에 붙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워낙 뭐 바르셀로나나 다 그 뜨거운 태양을 즐기러 많이 가보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 스페인의 감성, 날씨를 딱 느낄 수 있는 풍경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그 뜨거운 태양을 즐기러 많이 가보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 스페인의 감성, 날씨를 딱 느낄 수 있는 풍경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매니아틱하게 스페인 예술을 좋아하신다면 호아킨 소로야라는 예술가가 국내에서도
1: 엄청 인기가 많죠.
0: 그렇죠. 네. 팬이 너무 많은 예술가로 유명한데 기존

지금 찬영님의 전시 해설 듣고 계시다고 스페인 3대 거장 화가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 안아가시고요. 네, 전시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이 모여들어요. 한동안은 또 분홍빛 억새풀인 핑크뮬리 축제가 한창이기도 했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 이색적인 정취부터 볼거리까지 다채롭습니다. 휴가철이나 명절 때마다 사람에 치인다, 길만 막힌다 하면서도 결국 다 함께 길을 나서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맛있는 걸 나누고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운적인 정취부터 볼거리까지 다채롭습니다. 휴가철이나 명절 때마다 사람에 치인다, 길만 막힌다 하면서도 결국 다 함께 길을 나서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맛있는 걸 나누고 다 함께 어우러져서 웃는 자리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람 사이에 북적이는 온기를 느끼면서

풍류 21의 연주로 풍류를 위한 아리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가을 축제 이야기로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전북 순창이 장류 축제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파생한 떡볶이 축제도 인기가 있고요. 또 구미에서는 기차역에서 갓 튀긴 라면을 먹는 라면 축제가 열려요. 대전에서는 온 동네 빵집이 모이는 빵축제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결국 그 자리를 완성하는 건 직접 찾아가서 재미를 누리는 사람의 몫이죠.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치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데 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편하게 집에 있자 싶다가도 명절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니까 전화나 문자로 그 마음 못 만나신 분들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79님께서 진영님, 피디님, 작가님, 연출 제작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이면 추석이네요. 풍요롭고 한가로운 추석 명절 송편 많이 드시고 잘 보내셔요 라고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모두들 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로 우리 약속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자 보니까 송편 진짜 저 잊고 있었어요. 추석에 송편 먹는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송편 무조건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반죽해서 주시면 그거 이제 TV 보면서 계속 만드는 거죠. 안에 깨소금 넣고. 근데 지금은 워낙 다른 먹을거리들이 많,

새벽에는 송편 빠지면 섭섭한데 송편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은모든의 서울 풍류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멋스럽고 운치 있게 서울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만나볼 텐데요.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왕기성 명창의 소리와 한승석의 북장단, 김영길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오경자의 검은고 반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이곳으로 문자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

민영치의 오디세이 인 서울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황혜리의 노래예요. 강강술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드시기 바랄게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추석 연휴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도 차들이 많이 없어요. 아, 모두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연휴에도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영디바라기님께서 서울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제 문자 주셔서 한번 이렇게 상황을 봤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각 지역 간 이동할 때 소요 시간이 나오거든요. 어머! 벌써 시작이 됐어요? 이동이?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약 3시간 50분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6시간 40분,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서울에서 대구는 5시간 3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아, 이게 평소보다 벌써 한두 시간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셈이에요. 아, 벌써 이렇게 아, 준비해서 나서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싶은데 이렇게 또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졸음운전이 항상 위험하잖아요.

손돌바람 듣고 오셨어요. 신유진의 노래 이창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끔 나 자신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 과자 별로 안 좋아해 했는데 손에서 과자 봉지를 놓지 못하거나 연예인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했는데 이랬습니다. 가끔 나 자신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 과자 별로 안 좋아해 했는데 손에서 과자 봉지를 놓지 못하거나 연예인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했는데 누구보다 열변을 토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뭐 어디 이뿐인가요? 나 사람 많은 거 딱 질색이야 하면서도 막상 주말에 혼자 있으면 괜히 심심하고요. 요즘 무력 진짜 없어졌다 해놓고는 배송 무료 금액 채우려고 장바구니를 알뜰하게 채우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실제 행동이 따로 놀 때 아, 나 정말 앞뒤가 안

어느덧 잔치의 마지막 날, 심황후는 산호주렴, 그러니까 구슬을 꿰어 만든 발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가 오지 않을까 애타게 탄식하죠. 혹시 나를 잃은 슬픔에 세상을 떠나셨을까? 오시는 길에 무슨 큰 일이라도 당하신 걸까? 초조해진 심황후는 사령을 풀어 혹시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맹인들 사이로 사령을 보냅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부르는 사령의 소리에 끌려

0: 두 눈을 번쩍 딱 뜨게 됩니다. 지극한 효성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 풍성한 수성가락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왕기석의 소리, 김영길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검은고의 오경자, 한승석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0분여의 호흡이에요.
1: 신봉사, 아침을 먹고 굴 안에 들어가니 사방이 모두 소경빛이라. 신봉사도 저 말석에 참석을 하게 되었구나. 그때요, 신황운은 산호

거주 성명을 알아야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고기도 줄 것 아니오.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도 주네. 예, 나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오. 신맹인 여기 계시다고 원이랄 라더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나를 잡아 죽일라고 패싸마중어 나를 잡아 죽일라고 패싸을러였구나. 에라,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제.

넉넉하게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락과 함께 따뜻하고 유쾌한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가 지난 뒤 더 반가운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해 모두 7작품을 선보입니다. 익숙한 아리랑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9월 29일과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6 유네스코 경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실과 사원의 제의,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각 나라의 궁중과 사원에서 이어온 의례와 전통 예술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선 궁중무용 춘행전과 처용무, 그리고 북청 사자누름을 만나볼 수 있고요. 베트남에선 영매가 여러 신을 몸에 모시는 전통 신앙의례 렌동, 캄보디아에선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한 전통 가면극 르콘콜이 펼쳐집니다. 또 중국에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가 어우러지는 사천성 천극을 선보이는데요.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변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이지만 그 안엔 평안과 화합,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 화성과 수원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음악 장르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질까요? 국악부터 전자음악, 대중음악과 재즈,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6 ACC X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축제의 이름의 X는 서로 다른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무대는요, 전자음악과 영상예술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요.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무진, 선우정아, 10cm, 강산해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가들을 비롯해 국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자루와 추다의 차지스도 함께하고요.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사랑이라는 비밀번호만 이렇게 뭐
1: 멘트
0: 1004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면 그쵸.
1: 멘트에도 주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게 바로 저죠.
1: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 우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럼요. 저도 우리 가족을 사랑할 권리가 있죠.
1: 죠. 뭘까요?
0: 아시죠?
1: 죠. 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런지 또 가족 생각도 많이들 나실 것 같은데
0: 네.
1: 추석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0: 보고 싶은 사람.
1: 네. 그리고 또 제일 반가울 만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0: 추석 때.
1: 네. 오늘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0: 어떤 추석 때 누가 가장 보고 싶고 또 뭐가 제일 반가울 것 같은지.

0: 허용업의 태평소로 꽃방아 타령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0: 네.
1: 추석날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누구며 가장 반가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8288님. 추석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요, 저희 조카들이에요. 지금은 다 커서 고모한테 잘 안 오려고 하지만 어릴 때 너무 예뻤거든요. 얘들아 고모 마음 알지 하셨어요.
0: 그 조카들 특히 뭐 첫 조카랄지 그 조카들의 그 애틋함이 있죠.
1: 그럼요.
0: 예.
1: 거의 뭐 자녀와 같죠.
0: 사실상.
1: 네.
0: 그렇죠. 용 뭐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해가지고 애들 뭐라도 막 사주고 싶고 그랬었던 예 그런 사랑이 있죠.
1: 뭔가 그 핏줄.
0: 그렇죠.
1: 핏줄로 연결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0: 있어요.
1: 첫 조카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0: 세상에.
1: 근데 지금 잘 크고 있다는 증거죠?
0: 지금 저도 뭐라도 막 사주고 싶고 그랬었던 예, 그런 사랑이 있죠.
1: 뭔가 그 핏줄?
0: 그렇죠.
1: 핏줄로 연결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0: 있어요.
1: 첫 조카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0: 세상에.
1: 근데 지금 잘 크고 있다는 증거죠?
0: 지금 저도 조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키가 저보다 다 크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사실은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
1: 네.
0: 좀, 예, 믿음직스럽고 예.

0: 송편 키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1: 네. 6248님께서 옛날에는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소한 추억이 됐었네요 하시면서.
0: 네.
1: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영화 가족영화 또 이때 이 시즌에는 가족영화들이 나오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0: 뭐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OTT로 전환돼 버리고 영화관에 영화 상영작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고 원래 이맘때쯤 또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개봉작들이 막
1: 또 이때 이 시즌에는 가족 영화들이 나오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0: 뭐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OTT로 전환돼 버리고 영화관에 영화 상영작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고. 원래 이맘때쯤 또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개봉작들이 막 나와줘야
1: 사실은
0: 예, 같이 막 가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뭐 현재 상영하는 작품들이 암살자
1: 아 지금 현재
0: 예, 타짜 인턴 아 오디세이 아직도 하네요
1: 아직도
0: 오디세이 봐야겠다
1: 그 유명한 영화들도 또 TV에서 해주던데요
0: 아 항상 해주죠

0: 돈의 좀 뭐랄까요? 가치가 좀 다르죠.
1: 용돈 대상 제외자이죠. 제외자. 그죠?
0: 네.
1: 직장인이 되면.
0: 직장인이 되면 대학생만 돼도 이제 슬슬 사실 눈치 보이지 않나요?
1: 그래도 집안마다
0: 네.
1: 대학생까지니까 줄게
0: 학생이니까 어쨌든.
1: 확실하게 주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고, 저희
0: 네.
1: 집안도 좀 그런 편이고요. 대학생까지는.
0: 근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직장인이다? 그럼 무조건 제외 대상이죠.
1: 그쵸.
0: 얄. 197 하나님, 학창 시절 같이 하던 시골 친구 보고 싶어요. 중년이 되고 나니까 더욱더 보고파지네요. 맞아요.
1: 고향 친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0: 있죠.
1: 이제
0: 있는데
1: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0: 잘못 모여요.
1: 사실상 그럴 것 같고.
0: 그쵸. 다들 이제 바쁘고, 그래서 명절 때 내려오는 뭐 친구도 있지만 못 내려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약간 좀뭐 주동자가 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있어야.
1: 반장이 있어야
0: 네.
1: 되는데.
0: 안 그러면 누가 뭐 먼저 연락하고 뭐 이러기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1: 그치, 그치, 그치.
0: 저도 이제 그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막형 친구 동생들이 막 같이 모여서 엄청
1: 그
0: 놀았었거든요.
1: 집안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사시고요?
0: 이제 돌아가신 분도
1: 아,
0: 계시고. 예. 네. 저보다 한살 많은 형도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1: 그래요.
0: 예.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날 가장 보고 싶은 얼굴, 반가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상자루의 연주 아쟁인 블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0: 같습니다.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맛있게 드시라고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네.
1: 6652님께서 아기랑 같이 엄마 보러 갑니다. 우리 아기 기차는 처음인데요. 잘 탈 수 있겠죠? 분유 왕창 먹고 자거라 이렇게 남겼는데.
0: 엄마를 보러 가요?
1: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데리고.
0: 아기 엄마 말고.
1: 나의 엄마.
0: 나의 엄마. 아,
1: 나는 이 조그만 아기의
0: 아기야,
1: 나는
0: 할머니.
1: 그 아시잖아요. 그 기차 타게 되면 그 아이랑 동반석 그 하는 그 열착한 글로 꼭 타시면 뭐 눈치 안 봐도 되니까.
0: 그렇긴 한데 거기도 자리가 별로 없어요.
1: 물론
0: 항상 부족해요.
1: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명분이 있는 칸이니까 덜 눈치를 보는데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
0: 그러니까
1: 나는 눈치를 좀 봐가지고.
0: 그러니까 그 좋은데 예매가 쉽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
0: 뭐 항상 자리가 부족하더라고.
1: 자리를 뭐 잡으셨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막 거기 화장실인데 거기서 계속 서서 막
0: 눈치 보이시니까.
1: 그랬던 좀
0: 아무래도 또 KTX가 열차 안이 실내가 정숙해요.
1: 너무 조용해. 너무 도서관이야.
0: 예, 아기가 울면은 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1: 그건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는데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 네, 4682님께서 전에는 추석 되면은 다들 고향 내려가느라

0: 네,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의 소리로 남도민요 풍년가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 2시 41분을 지나서 42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1: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야
2: 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야.
4: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어? 저 나물 무치는 거냐 너 지금 말이야. 야 이거 그냥 참기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 그냥.
5: 아니 장인어른 이게 오신 김에요. 아 이거 간이 좀 잘 됐는지 좀 봐주실래요? 아 자, 아 보세요. 어떠세요?
4: 야 이거 그냥,
5: 맛있죠?
4: 어, 야 이거 싱겁다. 응? 아이 싱거워 이거. 소금 한 꼬집 넣고 뭐냐 저 깨소금도 좀 한 움큼 넣고 그래보라고.
6: 정말 뭐예요 진짜. 비켜봐요 비켜봐. 간은 내가 봐야지 진짜. 아유 딱 좋네.
4: 아니
6: 싱거워요 진짜.
4: 아니야 용녀 싱겁다니까. 어? 소금 한 꼬집이랑 깨소금도 딱 넣어야 딱 맞다고.
5: 아, 장인어른 그러면 이거 한 꼬집이면요 요만큼만 넣으면 될까요?
4: 아, 그래 엄지와 검지로 딱 집어내는 양을 꼬집이라고 하잖아. 너 이렇게 꼬집 이렇게 꼬집혀.
5: 아파.

0: 유지숙의 소리로 나물 타령, 끔대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엄지와 검지로 딱 잡히는 양이 한 꼬집.
0: 네.
1: 이제 한 꼬집보다는 넉넉하게 손가락을 둥글게 해가지고 집는 양이 한 자밤. 그리고 자밤보다는 많이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양은 한 웅큼. 요건 이제 많이들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저도 자밤이란 단어는 좀 낯설었어요.
0: 네네.
1: 네.
0: 꼬집은 아직 표준어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 말의 그 단위죠.

0: 있고 그죠?
1: 한 네 명이서 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명.
0: 이번 추석 때도 저도 할 계획입니다.
1: 이건 해야 됩니다.
0: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1: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만큼 가족들과 아주 재미나게 할 수 네. 있는 게 그치. 없어요.
0: 자.
1: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세 그 명절에 돈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0: 아, 다 걸어요?
1: 다는 아니지만.
0: 아, 일부?
1: 조금씩 이제 판 밑에다가 두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 너무 재밌죠. 네.
0: 울음바다 되지 않을까요?
1: 아이 그러니까 소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상징적으로만.
0: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할까요?
1: 설거지도 많이 걸죠?
0: 아,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설거지까지는 안 걸었네.
1: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
0: 아, 해가지고. 그래요.
1: 뭘 걸어야 돼요. 정답은 3번.
0: 3번. 윷놀이가 정답이었습니다.
1: 면세점에서 이제 윷놀이 하는 이벤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 전통과 명절을 즐기는 참여 이벤트가 펼쳐진다라는 건데요.
0: 네.
1: 진짜 전통의 시대인가 싶기도 합니다. 전통이 가장 트렌디하다. 말도 마음에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쭉. 떡 선물은 4204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1: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0: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유행 중인 우리 전통 아이템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것이 젊은 층 사이에서 뜻밖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이것과 소주, 탄산음료를 더해 마신다는데요. 소셜미디어 SNS를 타고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것 매출이 7배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막걸리, 2번 복분자주, 3번 인삼주. 아, 이게 요즘 유행이군요. 얘랑 소주랑 탄산음료 뭐 사이
1: 매출이 7배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막걸리, 2번 복분자주, 3번 인삼주. 아, 이게 요즘 유행이군요. 얘랑 소주랑 탄산음료 뭐 사이다 같은 거?
1: 네.
0: 그렇게 해서 1대1대1로 섞는군요.
1: 그렇다네요.
0: 머리 아프지 않나?
1: 머리 아프죠.
0: 그래.

0: 이야, 정읍에서는 오늘부터 추석맞이 시작하나 보다. 오늘 저녁 7시 정읍 천변에서 추석맞이 정읍 농악 공연을 한대요.
1: 그래, 오방진 굿의 농부가 부푸놀이, 설장구, 열두발 상모까지 화려한 판국과 개인놀이까지 펼쳐질 거라는데, 추석 한가위엔 역시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지.
0: 맞아,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전통마당, 민속놀이마당이 펼쳐질 텐데, 이참에 우리 K민속놀이도 글로벌 무대에 알려지면 좋겠어.
1: 그러면 완전 좋지. 그러려면 일단 우리부터 우리 민속놀이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즐겨야 하지 않을까? 추석 한가위 때 가족이 함께 윷도 던지고 발로 제기도 차면서 웃음꽃을 피우면 좀 좋아.
0: 그렇지 그렇지. 궁이나 전통놀이가 펼쳐지는 축제에 가서 민속놀이를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 민속놀이를 가까이 하면 우리만의 민속놀이가 K민속놀이가 되는 거겠지.
1: 집집마다 윷놀이 세트 요거 준비해 놓는 것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신의 한 수가 되겠는걸.
0: 민속놀이를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 민속놀이를 가까이 하면 우리만의 민속놀이가 K민속놀이가 되는 거겠지.
1: 집집마다 윷놀이 세트 요거 준비해 놓는 것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신의 한 수가 되겠는걸.
2: 한강술래
3: 한강술래
2: 몰자 몰자 덕성 몰자
3: 비온다 덕성 몰자
2: 몰자 몰자 덕성 몰자
3: 비온다리 갱개홀
2: 비야 비야 오지 마라
3: 딸밭에 장구 친다
2: 몰자 몰자 덕성 몰자
3: 비온다 덕성 몰자
2: 몰자 몰자 덕성 몰자
3: 비온다리 갱개홀
2: 비야 비야 오지 마라
3: 딸밭에 장구 친다
2: 몰자 몰자 덕성 몰자
3: 비온다 덕성 몰랴
2: 몰랴 몰랴 덕성 몰랴
3: 눈이나리 갱개홀
2: 비야 비야 오지 마라
3: 딸밭에 장구 친다
2: 풀랴 풀랴 덕성 풀랴
3: 희귀했다 덕성 풀랴
2: 풀랴 풀랴 덕성 풀랴
3: 해나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23일 수요일 2부 출발합니다. 조공래 명창 앞소리로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우리만의 이 전통이 지금 가장 트렌디한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만의 민속놀이도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더 친근하게 즐기면 K-민속놀이가 알려지는 것도 금방 일 것 같아요. 네. 진짜.
0: 뭐 세계에 알려져서 K-민속놀이가 되는 것도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네. 사실 그냥 민속놀이 자체만으로도 워낙 건강하고 좋아요.
1: 그렇죠.
0: 네, 막 각자 방 들어가서 휴대전화 보고 게임기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우리 가족의 어떤 공동체 서로 막 웃으면서 좋은 에너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속놀이의 특징 중 하나잖아요.
1: 그 인천공항에서 입국장에
0: 네.
1: 외국인분들이 사실 그 짐 캐리어 그 찾을 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그런 데다가 윷도 좀 놓고
0: 아.
1: 그다음에 제기차기 10개 이상 성공해야지 입국 허용 뭐
0: 아.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1: 법으로 아예 만들어놔서
0: 아. 재정까지 해라. 네. 법재정까지.
1: 그래서 윷놀이도 아. 아. 예, 말을 잡아야 되고
0: 야 거의 공산국가 아니에요?
1: 그렇죠. 제기차기 10개 이상 성공시
0: 어떻게 거기까지 가시지?
1: 와, 예. 출국대 수속
0: 아, 예.
1: 패스 프리 패스권
0: 아, 그래요?
1: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중간 중간에 예. 상품을 넣는 거죠.
0: 아, 예. 그러다가 그 게임 집중하느라고 가방 분실하면 어떻게 해요?
1: 분실
0: 아 맞다 하고 놓고 가버리거나
1: 아, 예. 아 그거는 또 우리 그 햄버거나 커피 할 때 그
0: 네.
1: 진동 그거 주잖아요.
0: 진동벨을 나눠주라.
1: 진동벨을 여기에 차. 그래서 내 거 나오면 가까이 오면은 드르르 울리는 거야.
0: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1: 아니 알려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0: 알리는 것보다 우리가 즐기는 게
1: 그냥
0: 중요하죠.
1: 해.
0: 일단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1: 아, 그쵸.
0: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서 아이들 눈도 그럼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고요.
1: 아, 그럼요.
0: 서로 교류가 굉장히 용해져요. 관계도 좋아지고. 네.
1: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로 이번에 요술 지금 준비해놨어요. 지금
0: 네.
1: 집에 예, 애들이랑 하고
0: 네.
1: 뭐 알까기 이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나름 좀 있습니다.
0: 민속놀이 굉장히 다양하기 네, 때문에 네, 다 준비해두시면은 놀기에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번 명절은 건강한 우리 민속놀이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1: 네.
0: 소개해드렸고요.
1: 네.
0: 자 이제 또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
1: 네.
0: 이송미 씨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끼 좀 보소. 끼룩
1: 끼룩.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달밝은 밤 선비들의 그릭는 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이 많은데요. 판소리 춘향가에도 이몽룡이 춘향이를 생각하면서 천자문을 읽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0: 네, 바로 그런 옛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송서라는 우리 음악인데요. 자, 오늘 국악신인 발굴쇼에서 만날 끼쟁이는요, 지난주 송서로 생애 첫 완창 발표회를 해낸 송서율창 이수자 이송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무형유산 제41호 송서율창 이수자 이송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0: 아끼셨군요.
1: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그 먼지랑 같이 먹는다고 차에서 하면은
0: 아 차에 먼지가 먹으면, 있으니까
1: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딱 그 해남 가는 날만 가능해요. 차에서 뭘 먹을 수 있는 게 휴게소에서 오징어랑 그 뭐 호두 과자 이런 거 사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거 먹는 재미도 있고 그 한 옛날에는 아무리 도로가 잘 뚫렸다고 해도 해남까지 막히면 한 7시간 8시간
2: 그렇게
1: 네 그렇게 거야.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휴게소 들리면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막 또
2: 그 추억이네.
1: 네 그게 좀 재밌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게 시간 내면 아니 시간이 안 나면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좀 동선이 짧아진 대신에 이제 가족끼리 뭐 영화 보고 네, 글램핑 같은 데 가서 힐링 좀 하고
2: 와우.
1: 그러면서 좀 네, 좀 다른 결의 힐링을 좀 하는 중입니다.
0: 좋아요. 이송미 씨의 일상은 걱정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1: 네.
0: 생애 첫 완창 발표회, 송서로 완창 발표를 했다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송서도 완창이라는 개념이
1: 네.
0: 생애 첫 완창 발표회, 송서로 완창 발표를 했다고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송서도 완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2: 저희 잘 몰라서요.
0: 몰라서 여쭙는
1: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2: 이를테면
1: 네.
2: 저희는 판소리니까.
1: 네, 네. 그러니까.
2: 우리 춘향아 완창했어. 그러면 어디째인데? 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동초째야. 그러면 한 8시간?
1: 그러니까요.
2: 뭐 9시간 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송서의 완창은 어떤 개념입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완창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요. 송서는 어찌됐건 그 옛날에 막 소설 같은 것들이나 문헌들의 이제 글을 읽혀서 그게 삼설기라는 게 대표곡이에요.
0: 그래서
1: 삼설기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거를 완창하면은 총 30분 정도가 나와요. 판소리 하시는 분들께서 들었을 때는 매우 짧은 네. 시간처럼 느껴지시겠지만
0: 네.
1: 이제 송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굉장히 좀 긴 곡 인 거고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라서 그거를 완창을 시도를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네. 방금 완창했다고 한 게 삼설기를 완창하신 거였어요?
1: 네 맞습니다.
2: 삼설기를 어떤 내용이에요?
1: 삼설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네.

0: 부산에 놀러를 갑니다. 네. 놀러를 가서 술을 이제 좀 마시고 네.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 저승사자가 사람을 잡아가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새선비를 딱 발견을 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데리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데려온 거예요.
1: 아니었어요?
0: 네. 아. 무려 뭐 이게 1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좀 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되게 빨리 데리고 온 거예요. 에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염라대왕이 듣고 에이. 아 그러면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 지금 이제 다시 돌려보낼 순 없으니까 환생을 시켜줄 테니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와.
2: 재밌다.
0: 말을
2: 재밌다,
0: 해라.
2: 재밌다.
0: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으세요?
1: 저는 글쎄요.
2: 왜 저를 보세요? 뭐가 딱 떠오르진 않나 봐요.
1: 어쨌든 생각을 안 해봤네.
2: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1: 저는 그냥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만 생각했지 다음 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0: 어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소원 당장 들어줄 테니까 뭐 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1: 저는 지구의 평화요.
0: 어 지구의 평화. 그래서 윷놀이도 제기차기도 공항에서 거기서 공항 또 웃어야 하세요. 되니까.
2: 그러면 네. 송미 씨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환생하면 나 이걸로 다시 환생하고 싶다.
0: 저는 진짜 솔직히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늘 고민해요. 늘 바뀌고 이렇게 좀 엄마 아빠랑 사이가 만약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 아빠의 부모님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부모님 혹은 이제 저희 언니의 언니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제가 제 스스로의 일상에 대해서 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약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통장 잔고가 줄지 않는 돈 많은 백수 이런 것들. 그래서
2: 요즘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꿈이잖아요.
1: 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말을 못했죠.
2: 속보여가지고.
1: 솔직히
0: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시간도 돈도 있어요. 체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뤄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 자본이다.
0: 네, 아무래도 그죠.
1: 솔직하게.
0: 왜냐면 맞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거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물질적인 게 가장 크니까 그러면 시간도 돈도 있어요. 체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뤄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 자본이다.
0: 네, 아무래도 그죠.
1: 솔직하게.
0: 왜냐면 맞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거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물질적인 게 가장 크니까 네.
2: 그러면 네. 배우고 싶은 것들 중에 네. 아직 못 배운 거 그러니까 아직 자본이 필요해서 아직 못 배운 게 뭐예요?
0: 자본이 필요해서 아직 못 배운 거 네. 저는 사실 뭐 국악에서도 그렇지만 음악 악기를 좀 많이 배워보고 싶어서
2: 악기.
0: 네. 뭐 저 장구도 조금 배우긴 했는데 그것도 네. 계속 꾸준히 배워보고 싶고 네. 이거 그 곱법

0: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나저나 그래서 삼설기
1: 네, 궁금하시죠?
0: 삼설기
1: 다시 돌아와서
2: 네, 소원 네. 맞아.
0: 소원을 뭘 빌어요? 네. 그래서
1: 첫
0: 여기
1: 번째
0: 안에서.
1: 선비는 네. 무반이 되기를 원해요.
2: 무반
1: 네. 이게 막 검술하고 아, 네. 문관 무관 있잖아요. 네. 그 무반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선비는 문관 문반이 되기를 원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이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삼설기의 내용이거든요.
0: 핵심이에요, 그게.
1: 네. 이 삼설기 내용 30분 내내가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이에요.
0: 그러니까 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는데 그럼 세 번째 소원이 그렇죠. 뭐예요?
1: 근데 이 세 번째 선비가 말하기를 네. 지분 지명하여 병없고 성한몸이 명철보신하면 더할 것이 없사오니 야. 내가 수삼갑자 해서 이렇게 내가 잘 살다가 고종명이 원이로소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2: 네. 좋다 내용. 네.
0: 괜찮네요.
2: 와, 감동받았어요.
1: 너무 감동받으셨죠.
0: 울지 말고
2: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게.
1: 네,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0: 때 보통 저희가 얘기하면 60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삼갑자면 180년이거든요.
1: 아~
0: 네, 그만큼 장수하다가 네. 그냥 그대로 평안하게,
1: 아, 평안하게
0: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제일 욕심 없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2: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3: 나이 생각해보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염라대왕이 딱 듣자마자 너는 욕심이 너무 많다.
3: 너무 많다.
0: 너의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하면서 혼을 내세요.
1: 이치에 안 맞다.
0: 네,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병장수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그쵸, 내가 내 앞가림 잘하고 이게 사실

0: 공부를 해서 그나마 좀 차분해지고 제가 어릴 때 왜 교실에서 한두 명씩 까부는 인물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조금 친한데 말은 잘 안 듣는.
1: 그런 네. 쪽 캐릭터에서
0: 예, 네. 그런 좀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좀 막 와 이러면서 좀 지내고.
2: 근데 이제 소서가 어떤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줬어요?
0: 많이 줬어요. 어허. 이게 왜냐면 제가 그 작가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제 옛날에 막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천자문 배울 때도 막 그렇고 명심보감 배울 때도 그렇고 항상 어머님께서 저한테 겸손해라. 어디 가서 늘 겸손하고 어른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막 약간 이런 예절 교육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
2: 아까도 인사 여러 번 하셨는데
3: 너무 많이 하더라.
2: 뭐 볼 때마다 인사를 해서
3: 너무 많이 하더라.
0: 저도 천자문 배울 때도 막 그렇고 명심보감 배울 때도 그렇고 항상 어머님께서 저한테 겸손해라. 어디 가서 늘 겸손하고 어른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막 약간 이런 예절 교육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
2: 아까도 인사 여러 번 하셨는데
3: 너무 많이 하더라.
2: 뭐 볼 때마다 인사를 해서
3: 너무 많이 하더라.
0: 저도 모르게
3: 나 예, 예. 무슨 예고 온 줄 알았어.
2: 방송 시작하는데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0: 약간의 그 예중예고에서 인사 배우는 것도 약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사회에서 인사드리면 혹시 예중 나왔니? 물어보시는 분들 그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2: 근데 어쨌든 집안에서도 네네. 인사 예절 항상 네. 겸손해라.
0: 제 일요일 오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엄마가 네. 저를 무릎 꿇혀 놓고 이제 예절 교육을 시키셨어요.
2: 오 진짜요?
0: 네 제가 유독 조금 활발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활발하다

0: 크게 불편함은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글을 읽던 그 송서.
0: 네.
1: 예, 약간 이제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0: 맞습니다.
1: 아티스트들이 이제 붙으면서 네. 약간 공연화,
0: 네.
1: 전문화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0: 네, 근데
1: 어떻습니까?
0: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2: 우리도 이제 네. 이렇게 봉영 씨도 얘기하는 게 이를테면 창부타령 같은 경우에도
0: 네, 원래 구,
2: 원래는 굿소리가
0: 네, 맞아요.
2: 있고
0: 맞아요.
2: 그걸 또 전문 소리꾼들이 네. 가지고 와서 이게 공연화된 형태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판소리도 사실상 네, 네. 이제 뭐 전기수의 네. 영향도 분명 받았을 그렇죠. 테고 네.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네. 테니까
0: 맞아요. 근데 그 송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글 읽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거기에 운율이라든지 뭐 리듬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은 확실히 그 전문 소리꾼 분들께서
1: 이제 확장을, 같이 하면서
0: 네, 확장을 시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2: 지금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준비해 주신 게 명심보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2: 요거는 총 런타임이랄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1: 완창하면 몇 분이에요 이건?
0: 아 이거는 되게 좀 짧은 곡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1: 아~
0: 편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편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애초에 모아놓은 거여가지고
1: 아~
0: 뭐 1편 있고 2편 있고 이런 식으로 송서가 그래서 그 판소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뭐 수군 가면
1: 하나의 이야기
0: 그 안에 단가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송서는 진짜 뭐 지금 저희가 책 한 권 그거 하나에 붙이고 또 책 한 권 갖고 와서 음 하나 붙이고 이래서 조금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1: 옴니버스 형식처럼
0: 그렇죠. 네, 좀 독립적인 곡들이에요. 다.
2: 이거는 몇 편이 오늘 갖고 오신 겁니까?
0: 오늘 한 3분 정도로 3분. 준비해서 3분 가져왔습니다.
1: 정도. 그래도 설명은 좀 해주시죠. 부를 노래의
0: 아,
1: 내용.
0: 네. 제가 네.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명심보감 네. 1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1: 네.
0: 이게 제가 어릴 때 성장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저한테 준 노래거든요.
1: 네.
0: 이게
1: 네.
0: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의 비방함을 듣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1: 아~
0: 네. 남의 칭송을 듣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1: 아~
0: 너무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너무 동화되지 말며
1: 아~
0: 네. 남의 착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나도 배우거든요.
1: 네.
0: 이게
1: 네.
0: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의 비방함을 듣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1: 아~
0: 네. 남의 칭송을 듣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1: 아~
0: 너무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너무 동화되지 말며
1: 아~
0: 네, 남의 착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나도 배우라 배워라 아~ 따라가라
1: 딱 제가 네. 그렇게 이걸... 살고 있거든요
2: 저희가 지금
1: 딱 그렇게 네, 살고
0: 그렇죠.
1: 있어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2: 저희가 그 롤모델이거든요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잘 갖고 한 거예요
2: 네. 아니 근데 이거 네. 이 메시지를
0: 네.
2: 몇 살 때 접하셨고
0: 네.
2: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0: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와, 접했어요.
2: 와,
0: 근데 사실 그때는 진짜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자꾸
1: 그쵸.
0: 문인지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1: 문인지인가
0: 네,
1: 그런 생각이
0: 무슨 말인가
1: 거예요.
0: 했는데 또 거기 뒷면에 보면은 요즘 들어서 명심보감을 제가 하면서 하는 것 중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한가하다 말하지 마라. 바로 바쁜 일이 생길 것이다. 여유롭다 말하지 마라. 또 바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차분하고 약간 이런 느낌.
2: 제가 진짜 이거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봉영 씨가 그러거든요.
0: 네.
2: 하, 이제 쉬고 싶어. 안 하고
0: 네.
2: 싶어. 그래요.
0: 네.
2: 너 그렇게 되면은 평생

0: 좋다. 어. 근데 진짜 좋다. 이게 그냥 경기 소리 뭐 서도 소리, 어, 어. 남도 소리 이 듣는 것과 완전 달라요. 질감이 달라요.
1: 그리고
0: 질감이.
1: 네. 저는 이제 아까 방송 전에 네. 리허설 하시는 건 사실 제가 들었잖아요.
2: 네네. 네.

0: 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야죠.
1: 오늘 근데 너무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아요.
0: 네.
2: 얘기를
3: 지금
2: 더,
3: 얘기를 아 근데 라이브 이제 가야 돼요.
0: 네, 그러니까요.
3: 시간이 벌써 46분이어가지고
1: 너 가.
3: 아니 라이브를 가야 돼. 라이브 노래가락 선중가
0: 네.
3: 들어야죠.
0: 우리 바로 할까요?
3: 네. 네.
1: 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3: 너무 재밌죠.
1: 재밌어
3: 오늘 토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이
1: 말을 더 해야 되나.
3: 맞아요.
1: 근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3: 맞아요. 노래
1: 그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0: 그러니까요.
3: 시간이 벌써 46분이어가지고
1: 너 가.
3: 아니 라이브를 가야 돼. 라이브 노래가락 선중가 들어야죠.
0: 우리 바로 할까요?
3: 네.
1: 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3: 너무 재밌죠.
1: 재밌어
3: 오늘 토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간이
1: 말을 더 해야 되나.
3: 맞아요.
1: 근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3: 맞아요.
1: 노래 그 빨리 앉으세요.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얘기를 좀 더 합시다. 2배속으로 해줘. 2배속으로.
3: 네. 아 잠깐만 그따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1: 맞아요. 우리 다 침착해야 돼. 침착.
3: 침착해.

0: 그래서 사실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데 금방 질려하는 편이어서
1: 네.
0: 엄마 아빠가 아, 3개월이면 그만두겠지 하셨대요.
1: 했는데 그냥
0: 네,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신기하세요.
1: 자기의 연이 있나 봐요.
0: 네, 그런가 봐요.
2: 만약에 이제,
1: 말씀하십시오.
2: 아니 왜냐면 네. 저는 계속 송서율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네. 싶은 거예요. 듣고 싶고
0: 네.
2: 송서율창이 이제 뭐 판소리, 사물놀이 이런 것처럼
0: 맞습니다.
2: 막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0: 맞아요.
2: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송서율창이 뭔가 이 시대 현대인들과 만나는 접점이 네.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정말 많이 했고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내년에는 직접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 게
2: 어떤 거예요?
0: 사실 되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2: 네,
0: 교훈적이고
2: 네.
0: 그래서 막 학교에도 사실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2: 네.
0: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이니까.
2: 네, 맞아요.
0: 저 어릴 때 그렇게 지내왔고, 네. 그걸로 예절 교육을 받았으니까.
2: 네.
0: 이런 교육적인 가치들도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2: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통으로만 다뤄질 노래이냐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왜냐하면 사실 뜻풀이를 해놓으면
2: 네.
0: 지금 사람들이 너무 필요로 하는
2: 맞아요.
0: 위로도 되고
2: 맞아요.
0: 지침서처럼 교훈이 될 수도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대음악처럼 쉽게 풀어서
2: 맞아요.
0: 만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안 그래도 또 작가님이랑 통화할 때 또 의견을 좀 많이 주셨어요. 아이디어
2: 네.
0: 같은 거를.
2: 네.
0: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디벨롭을 시켜볼까 고민
2: 그러니까요.
0: 중입니다.
2: 지금 현대인들

0: 가족들하고 요 얘기 하겠네요.
1: 네, 할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0: 제기 들고 가십시오.
1: 네. 윷놀이도 들고 갈게요.
2: 네, 알겠습니다. 경기민요와 송서유 울찬까지 함께 네. 활동하고 있는 이송미 소리꾼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아,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예.
0: 여기서 저희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추석 연휴에 저희 없습니다, 네네. 여러분. 저희 방송 없어요.
0: 네네네. 네,
2: 또 다른 좋은 편성이 있으니까 네. 그 구합 방송 항상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은 파트 시대.
2: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

605만 대.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605만 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0: 약간 쓸쓸한 그야말로 곡 제목처럼 가을의 어떤 강가의 풍경이라는 느낌이 떠오르곤 했었는데 오늘 들었을 때는 저처럼 고향 못 내려가시는 분들이 고향 쪽에 비친 달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인영의 철가야금 이철주의 대금 연주로 즉흥 추월 장강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요즘은 박춘재의 재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와야 하는 소리인데 웃기가 쉽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선생님.
2: 예. 정말로 어려워요. 예. 예, 오늘도 또 풀이 안 되는 구절이 좀 있을 거예요. 예.
0: 오늘도 박춘재 명창의 소리네요.
2: 예, 박춘재 명창이 그 개화기 무대에 예. 그 최고 스타란 말이죠. 예. 근데 이
0: 그러니까 쉽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선생님. 예.
2: 정말로 어려워요. 예. 예, 오늘도 또 풀이 안 되는 구절이 좀 있을 거예요. 예.
0: 오늘도 박춘재 명창의 소리네요.
2: 예, 박춘재 명창이 그 개화기 무대에 예. 그 최고 스타란 말이죠. 그런데 예. 이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그때는 거의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예. 옛날처럼 인구 이동이 요즘처럼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에게는 역시 서울 소리가 제일 인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도 고급 예술을 듣는 청중들은 양반들이잖아요. 예. 뭐 가곡이나 가사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풍류 음악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변 생활 주변의 음악인데 서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뭐 풍류를 즐기자면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엮어서 노래도 하고 또 재담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춘재 명창의 오늘은 그 각색 장사치 흉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막 그 물건 팔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엮어서 이렇게 재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아예 그 만자맹인이 그 훈짐을 받는 것처럼
1: 그렇죠.
0: 할아버지 훈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자손분들이 안 계신가요?
1: 박춘재 명창의 아드님은 연극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아 그래요? 예.
1: 그리고 이제 저는 뵙지는 못했고요.
0: 예예.
1: 그다음에 이제 손자분이 있었는데
0: 예.
1: 박진홍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박춘재 명창이 1883년생이란 말이죠.
0: 예.
1: 그리고 6.25 때 돌아가셨어요. 1950년에.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 되시는 분이 박진홍 선생인데 이분은 자개 공예를 하셨던 분이에요. 낮은 칠기
0: 예,
1: 있죠.
0: 예, 예.
1: 그걸 가지고 이제 가구도 만들고 또 공예품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0: 예.
1: 우연히 그 우연인데 저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몰랐는데
0: 예.
1: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뵌 적이 있었는데 이 박진홍 선생이 참 그 본인은 이제 음악은 아니잖아요.
0: 예.
1: 때문에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뵌 적이 있었는데 이 박진홍 선생이 참 그 본인은 이제 음악은 아니잖아요.
0: 예.
1: 연극도 아니고 공예 미술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집안 어른에 대해서 참 대단한 어른이니까
0: 아.
1: 그 어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동상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0: 예예.
1: 그래서 원래 서울의 최고 명창이잖아요. 당연히 음악인을 이렇게 내세운다면 박춘재 명창이 첫 손에 꼽힐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시다가 몇 해 전에 자꾸를 하셨어요. 뜻을
0: 예.
1: 못 이루고. 그래서 참 전에 저도 주변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타까웠는데 언젠가는 저도 그래요. 박춘재 명창의 참 간단한 기념비라든지 뭐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거리 어디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려야 될 그런 예술인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아마 박춘재 명창처럼 서울에서 인기가 있었던 명창은 다시는

0: 실제로 박준일 명창의 녹음을 듣다 보면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그 속에 나오는 그 서울의 풍경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예전에 춘향가 설명하시면서 예. 각 지역의 어떤 지명이나 어떤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박준일 명창의 녹음을 듣다 보면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그 속에 나오는 그 서울의 풍경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0: 있어. 이장 갈까 있어. 이건 부시장 됐다. 무시 손 어찌장 쓰는데 붓것도 마른 것을 안 들러가지 말고 울는 게 있다. 호초대령지.
1: 박춘재의 재담 소리였습니다. 각색 장사치 흉내 대목을 예, 보내드렸습니다. 약간 중간에 그 엿 파는 할미꼴 엿장수 성음은 약간 찹쌀떡 메밀묵 요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2: 여러 장수들이 나오죠. 예. 서울 그 당시에 골목골목으로 또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이런저런 장사들의 흉내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별별 장사들이 다 있죠.
1: 네.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먼고하니 각색 장사치인데 서울 장사치들이 올시다. 그런데 동네가 다 각각이래서 동서남북 말이 다 닳겠다.
2: 예, 그 동네마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말 투들이 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말투가 다른데 아마 그 박춘재 명창의 음반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 서울의 무속 그 만신들이 구설하는데 네. 지역별로 굿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포 쪽에 네. 그 무당들하고.

0: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저도 옳다고 증명하긴 좀 어려워요. 단정은 못하겠는데 아마 예. 분위기로 보면 예. 국냉동은 지금 서울에 지금은 동네 이름이 없는데 종로구 저 수송동 뭐 이쪽에 당주동 뭐 이쪽일 때가 옛날엔 국냉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동네로 그 젓갈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어저리 사오 젓갈 사오 그리고 남대문 밖도 에서는 이렇게 어저리 사 개자리 사 뭐 이런 식으로 예. 했는데 동네라서 동네마다 이렇게 말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1: 그리고 엿장수가 나오네요. 이건 뭔고 하니 할미꼴 엿장수였다. 한소 엿을 사랴 엿을 굵은 엿 사랴.
0: 예. 이 할미꼴은 할미당꼴.
1: 다른 재담소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선생님?
0: 예, 할미당꼴? 다른 예. 박춘재 그 재담에도 또 예.

0: 이런 사람들이 소나 말 같은 것을 매놓고 뭐 그저 거기다 당신의, 쉬기도 하고 여물도 주고 네.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주차장이죠.
1: 요즘에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 예, 그렇죠. 오토바이 이렇게 모여 있는 예.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0: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말과 소들이 이제 굴레들을 벗

0: 있는데 서희철 씨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소리꾼 서희철 씨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요즘도 시골에 어른들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 하면 꽤 시원한가 봐요.
0: 바람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통과하면서
1: 그래서 약간, 이제 헌등거리 삽시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리해서 썼으니까. 그렇죠.
0: 특히나 뭐 등거리나 갓 양태나 이게 엮어서 쓴다라는 것들이 또 비슷해서 아마 같은 기술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건 뭔고 하니 사기 장수였다. 사기형 사랴 헌 목매 상사 등 사.
1: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사기는 사기 그릇.
0: 그릇. 예.
1: 보통 우리가 이제 하얀 백자 사기잖아요.
0: 네.
1: 그 사기 장수인데. 사기형 사려 그러니까 사기를 늘려 가지고 이제 사기형 하는 말이 이제 견말로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헌 목매 상사 등사 그런데 목매는 이게 원래는 저 그 절구통처럼 생겼는데 위 아래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위에 것을 빙빙 돌리면 맷돌처럼 곡식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맷돌 역할을 하는 그런 껍질 벗길 때 쓰는 그게 목매거든요. 그런데 이 목매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사라는 말은 상사기를 얘기해요. 상사기란 말은 사기도 고급이 있고 보통 사기 그릇. 그래서 상사기 그러는데 줄여가지고 상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매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사라는 말은 상사기를 얘기해요. 상사기란 말은 사기도 고급이 있고 보통 사기 그릇. 그래서 상사기 그러는데 줄여가지고 상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막사기죠. 뭐 이런 그릇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목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0: 네.

0: 장수가 지금 없는 거.
1: 지금은
0: 대단히 특이한 장수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이 된장은 다른 집에서 남는 된장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에서 만든 것만 팔잖아요.
0: 야, 희한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1: 그러니까 예전에는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이렇게 네. 거간이 있어서 팔 수가 있었어요. 팔고 그랬어요.
0: 익숙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아는 단어가 나왔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네요.
1: 근데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헌 옷은 남의 옷이라도 입고 팔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제일 헌 걸 많이 사고 하는 건 헌책. 헌책은 제가 가진 책 중에 헌책들이 몇백 년 된 예. 헌책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 아무리 사고 팔아도 괜찮은데 예. 옷은 또 남의 옷 이렇게 입는 사람이 요즘은 거의 드물고 예전에 예.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 남는 것들은 이제 내다 팔고 왜 그 장아찌 담가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내다 팔고 다 그랬었어요. 지금 볼 수 없는 풍경들입니다.
0: 예. 그리고 무쇠 장수가 나오는데요. 무쇠사 헌 가마솥 맺기려.
1: 근데 무시라고 했는데 무쇠입니다. 아, 서울의 지명 가운데 무쇠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호동이 있는데.
0: 예.
1: 그 지금 거기가 저 강가 그 저 두무개 길
0: 두무개 길
1: 네, 예. 두무개 있는 그쪽에
0: 네.
1: 근데 무시라고 했는데 무쇠입니다. 아, 서울의 지명 가운데 무쇠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호동이 있는데
0: 예.
1: 그 지금 거기가 저 강가 그 저 두무개 길
0: 두무개 길
1: 예. 예, 두무개 있는 그쪽에
0: 예.
1: 무시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0: 성수대교 근처죠.
1: 예, 맞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 무시막이라는 건데 무쇠를 만들던 그 곳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철공소죠.

0: 저희는 이렇게 통발 수리해 놓으면 개당 100원씩 해가지고 가져가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부모님 원래 통발 주우러 다니고 태풍만 불고 나면 떠내려온 통발을 주우러 다니곤 했었는데 아무튼 각자 생각나시는 장면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떠올리면서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담 소리 각색 장사치 흉내를 박춘재의 소리로 한번 더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이건 뭐니 각색 장사치인데 서울 장사치로시다. 그런데 동네가 다 가까이 집에서 동서남북 말이 다 잘했다. 난장당 국거리로 장단 쳐놓고 이건 왕신이 무배추장 설치다. 무응소 해트릉소 이건 뭔가니 서울 장원박 중행동 모든 계장 설치다. 남대방 퇴장승 제 자리했다. 퇴자리분 이건 뭐니 한류군 열장수였다. 설소여들이 사량 여대수 굵은의 사량 동네 행진께서 강 60전한테 파는 여

뭔걸 저 애옥에 굴러방 때리 덥구만 애들이 빨래줄 둘 둘이 여기까지 댕겼다. 빨래줄 사려 시리비 사려 사려 수집이 들어 세비 사려 애옥에 고마를 새끼 넘어서 이 간양새 장수였다. 헐 간양새 삽시다. 헐숨 팔끝이 또 둥둥거리 삽시다. 헐 간양 헐숨 팔끝이 또 둥둥거리 삽시다. 헐 간양 대삽시다. 이건 뭔 거니? 사귀 장수했다. 사귀의 사랴

유지숙의 소리, 김점석의 단소 연주로 관산용마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보렴 보내드릴 텐데요.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대금 신화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징,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석 때가 다가오니까 원장현 명인의 대금 연주가 참 그 보름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텅 비어 있는 대금 속에 소리를 꽉 채워 넣는 걸 그야말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금 신화위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이 음악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이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는 시조를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사설 시조 꿈은 고향 가건만은 준비했습니다. 이 시조의 주인공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거나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내 꿈은 벌써 고향에 다녀왔건만 내 몸은 어찌하여 가지 못하는지를 한탄하고요. 꿈에서 보고 온 부모님은 강건하신지 아내와 어린 동생들은 무탈한지 애틋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자유롭게 고향을 오가는 꿈과 가지 못하는 나의 처지가 대비되어 애틋함을 더하는 노래인데요.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수백 년 전에

진하고 얼굴이 부담으로 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Oh,

수 있는데요. 공연뿐 아니라 추석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됩니다. 예약당 앞 잔디광장에서는요. 떡매치기와 고추장 만들기, 귤칩 쌀강정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할 때 체험권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도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엽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상 운영하고요. 신나는 한가위 프로그램에선 전시를 관람한 뒤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국립국악원의 추석 특별 공연 휘영청 둥근 달과 함께 달처럼 풍성하고 흥겨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윈 날만 같아라.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신명나는 놀이가 함께하는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옛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마당극 한 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윈 날만 같아라.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신명나는 놀이가 함께하는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옛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마당극 한 편 만나보시죠.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펼쳐지는 2016 추석특별공연 마당극 대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에 남아

블레스원의 랩, 이소원의 노래, 김준희의 해금, 김상현의 대금 연주로 보름달 들으면서 9월 23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한가위 연휴를 앞둔 날, 이제 퇴근 시간도 지났으니 직장인들에겐 실질적인 연휴가 시작된 셈이죠. 아직 해가 완전히 저물진 않아서 달이 밝게 보일 시간은 아니지만요. 지금도 하늘 어딘가엔 달이 떠 있을 텐데요. 아직은 왼쪽 부분이 조금 덜 찬 게 티가 나겠지만 아마 한가위 당일엔 모르고 본다면 그냥 보름달로 보일 만큼 둥근 모양에 가까워지겠죠. 한가위가 명절인 이유도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이고 그날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 텐데 알고 보니 그게 진짜 보름달은 아니라니 아이 뭔가 살짝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씩 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타원의 공전 궤도가 사람이 정한 질서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우주의 질서는 그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쭉 유지된다는 게 더 신비롭고 우리네 삶과도 닮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기준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넘치고 때로는 부족해도 그 안에서 또 나름의 궤도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일 테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추석엔 비 예보가 있어서 덜 찬 보름달이나마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 보인다고 달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구름 뒤에 숨어 있을 보름달을 향해 어떤 소원을 빌지 오늘부터 미리 생각하고 아직 덜 찬 달을 보며 미리 빌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한가위 보름달에 빌고 싶은 나의 소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소원을 빌지 오늘부터 미리 생각하고 아직 덜 찬 달을 보며 미리 빌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한가위 보름달에 빌고 싶은 나의 소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제작진 여러분 추석 연휴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무릇 꽃입니다. 1년 전 벌초 때 선산에서 만난 꽃이라 올해도 벌초를 하기 전그 장소로 가서 다시 찍었습니다. 올해 유독 메마른 여름이어서 그런지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난 꽃이라 반갑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가녀린 꽃대 위에 층층이 피어나는 진분홍 무릇꽃이 참 곱습니다. 만나 가족 모두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세상에 샛별같이 너무나 예쁜 그런 꽃입니다. 총총총.

중에서도 동태전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아유, 얼마나 많이 좋아하시길래요. 이 문자 보시고 저희 피디님도 동태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네,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김인솔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만나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네, 만난 것도 많이 많이 드시고, 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드들강님께서도요, 오붓하고 화목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만나, 즐거움과 정겨움과 행복의 전령사 같으신 보미님, 한가위 명절 만나 가족님들, 만나 제작진분들 풍성하고 오붓한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덕담들 가득가득 나눠주시니까 정말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요, 벌써부터 오늘이 명절 당일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면 추석이네요. 올 추석에는 많은 곳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빌어야겠어요. 오늘 저녁도 만나와 함께합니다. 보미님, 피디님, 작가님, 만난 음식 많이 드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659님께서요. 오늘은 세종에서 서울로 기차 타고 가면서 듣는 만나 지화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세종에서 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길이신가요? 네.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보름달에게 소원을 마음속으로 이쁘게 빌어봅니다. 인기 프로 만나가 세계 1위로 왕짱짱하고요. 보미님, 제작진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빌어봅니다. 저는 복권 1등. 핵심은 이 마지막 줄이네요. 그쵸? 네, 저도 이번 명절에 달 보면서 우리 만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네, 좀 기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네, 빌어볼게요. 핵심은 이 마지막 줄이네요. 그쵸? 네, 저도 이번 명절에 달 보면서 우리 만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네, 좀 기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네, 빌어볼게요. 3033님께서요. 한가위 날에 빌 소원은요. 명절 상여금 받는 것입니다. 아, 정직원이면 당연한 건데 시급제 근로자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송편 많이 드시고 귀성 귀경길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간난이님도 오늘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이가현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둥둥.

썰어서 식초, 설탕, 그리고 액젓으로 간을 해서요. 하루쯤 냉장고에 숙성시켰다가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요. 그리고 우리네 명절 풍경에 이국적임 한 스푼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레시피 공유해 주셨는지 볼까요? 전우칠님께서요. 애호박 찜 레시피예요. 애호박을 얇게 썰어서 자작한 물에 새우젓으로 간을

동해안에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에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에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흐리고 비가 내려 이번 추석은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귀경이 시작되는 토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니 연휴 기간 빗길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오이 무침이요. 도라지에 소금과 설탕을 좀 넣고 쓴맛을 잡아준 다음 찬물에 헹군 뒤 물기 제거해주고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하게 씨는 제거해준 다음 소금 넣고 살짝 절여주고요. 양파, 대파 송송 썰어놓고 오징어는 데쳐서 물기 제거한 다음 채 썰어서 넣어서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식초, 설탕, 마늘, 매실액 넣고 양념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명절 때마다 꼭 해먹는 음식이네요. 보디 그리고 제작진님들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송편 많이 드시고 귀성 귀경길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세요. 달 보면서 소원을 빌자면 가족들의 건강이랍니다. 보름달 보기 어렵다니까 마음만으로 빌어야겠어요. 보디 항상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진짜 맛있는 레시피도 보내주시고 덕담도 한가득 실어 보내주셨어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한가위 보름달을 빌고 싶은 나의 소원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홍윤진의 가야금 연주로 하늘을 날다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저는 가족들의 건강이랍니다. 복권 당첨되면 더 좋고요. 해주셨네요. 그래,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이 복권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1790님께서요, 두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와, 붐디님이 달 전망대에서 보신 달입니다. 구름 속에서 살짝 얼굴을 드러냈네요. 해주셨는데, 이거를, 야,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이 달이 이렇게나 보일 수 있나요? 그 예전에 1790님께서 꽃편지 찍어서 늘 보내주실 때 사진을 정말 잘 찍으셔서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설마 이 사진도? 스마트폰이 이렇게나 기능이 좋나요? 저는 정말 카메라의 절반도 못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다른 뭔가 특수한 카메라로 찍으신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선명히 나오다니요. 와, 너무 멋진 달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다른 뭔가 특수한 카메라로 찍으신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선명히 나오다니요. 와, 너무 멋진 달 사진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나태주의 시, 김용우의 노래로 달이 뜨면 만나자.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지난 토요일 개막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회 닷새째인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3개를 따내며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0: 그땐 그냥 놀래
1: 바람솔래
0: 부북동이네 동네
1: 바람솔래
0: 내 중심으로 강강솔래

우원재의 랩, 소금의 노래로 강강술래, 경주와 안동이었습니다. 저도 이 테크볼 경기하는 모습 봤는데요. 뭔가 족구 느낌도 나면서요.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또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나저나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운동에 전념해서 이렇게 멋진 결과를 이뤄낸 이준석 선수 정말 멋지고요. 또 모든 종목의 우리 선수들 끝까지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 테크볼, 아, 이런 종목도 있군요. 멋지네요. 좀 전에 수영 황선우 선수는 아쉽게 은메달을 땄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를 봤어요. 오늘도 멋진 음악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지죠. 네. 0118님께서는요, 구형 S사 휴대폰 카메라로 줌해서 작년에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 최고 하시면서, 우와, 달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찍히나요? 이렇게 구멍 뽕뽕 난 그 달의 표면, 선명하게 찍혔어요. 와, 정말 우리나라 기술 최고네요. 네. 저도 S사의 휴대폰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와, 이렇게 또 오늘 확인을 합니다. 멋진 사진 감사드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앞서 김용웅의 달이 뜨면 만나자 들으시고는, 달이 뜨면 만나자 아니죠. 사계절 만나야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뭐 가사에는 보름달이 뜨면 만나자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달은 매일 뜨니까요. 우리는 또 매일 만나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1255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2884님 도라지 진미채 무침.

김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네, 2884님께 김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요, 국악방송 추석 특집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 정경화의 가야금무의 여러분의 연주로 둥근 달 휘영청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이번 연휴와 명절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의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버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연악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 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더 바빠진다고 합니다. 곡식은 잘 익었다고 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벼도, 콩도, 팥도 거둘 때를 놓치면 애써 키운 농사가 허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때 하고

테너 유채웅과 소프라노 임선혜가 같이 부른 그리운 금강산,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이 부른 님마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장영기 시인의 시 송편에서 뽑았습니다.

바리톤 이병두가 부른 장현기 씨 송재철 작곡 송편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엄원용 씨 김종덕 작곡 고향마을 소프라노 이승희가 부르고요. 함기선 씨 정예련 작곡 한가위 바리톤 박정섭이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FM구악당 송현민입니다. FM구악당 오늘은 많은 곡을 짧게 만나는 공연이 아니라 한 음악의 긴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립구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두 번째 가야금 독주회 전윤아의 영산회상 전바탕 공연 실황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전윤아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악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경남 가야금 앙상블 대표와 앙상블 아원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선릉아트홀에서 독주회 우화 날개가 돋다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피렌체 국제음악제에서 초청을 받아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공연은 영산회상 전바탕 입제에서 초청을 받아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공연은 영산회상 전바탕입니다. 영산회상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들에게 설법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일곱 글자를 노래한 불교 성악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래의 의미는 달라졌고요. 가사를 뺀 선율을 즐기게 되고 본래 한 곡이 전체 아홉 곡의 모음곡으로 확장되면서 원래 불교 음악으로 태어난 영산회상이 그 다음으로는 향유음악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밤의 소리 1장 신비롭게 황병기의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9월 23일 수요일 연휴의 전날 밤이죠. 네,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이종만 시인의 시 밤의 무게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밤이 되면 열매처럼 차오르는 외로움과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죠. 밤은 외로운 시간이지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도 기다림도 나쁜 건 결코 아니죠. 우리 마음의 결을 잘 살피는 일은 우리 마음의 열매가 단단하게 여무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잘 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저는 오늘 일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순살 찜닭이었어요. 저는 뼈 있는 건안 먹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또 연휴 앞두고 또 맛있는 거 드셨네요. 좋네요, 진짜. 근데 순살을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어지간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뼈 있는 거 먹고, 물론 이제 뼈 있는 거잘안 먹는 분 있으면 이제 같이 맞춰서 순살을 먹긴 하는데, 아. 사실은 뼈 있는 게더 맛있긴 합니다. 아무튼지간에 네, 저 연휴 앞두고 이제 뭐 이래저래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바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그룹도 함께 좀 편안한 밤 모두가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이상은의 달빛 항해 감상하시겠습니다.

대형극장에서 공연되고 그런도에선 10월 4일 오후 2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1인 2매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좀 신나는 음악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서도밴드의 닐리리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서도 밴드의 닐리리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 가겠습니다.

미련하다라는 말 우리 종종 쓰죠. 그리고 동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말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다의 미련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의 미련, 사실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입니다. 미련하다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건 순우리말이고요. 이 미련하다의 작은 말로는 매련하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의 미련은 한자어예요. 안일미에 익숙할 연자를 쓰는데요. 한자말의 풀이론은 익숙해지지 못함인데 사전의 뜻 풀이론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잊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뜻 그리고 익숙해지지 못했다는 이 한자말 풀이가 좀 뭔가 뜻이 다 있는 것 같기는 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설도 하나 있는데요.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예기에 따르면 익숙할 연자는 부모상을 치르고 한 해가 되어 맞는 제사 절차와 관련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직 부모가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미련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못하는 마음 또 익숙해지지 못하는 마음과 관련이 깊기도 하죠. 미련이라는 말, 우린 참 익숙한 말인데도 아주 다양한 뜻의 갈래와 어원이 있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조각방송 떠나지 마시고 또 계속 자리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32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아, 인천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 추석엔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을 못 봐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인천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연휴 지금 준비 잘 하셨죠? 연휴 그냥 편안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보내시기 전에 또 저희 그룬도스 찾아와주시니까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 그리고 5784님은 저희 시댁 아들이 4명이라 엄마 도와 해버릇해서 그런지 셋째인 남편의 지휘하에 시장 보고 전부 치고 청소하고 설거지 커피 등 각종 심부름은 다 한답니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하네요. 지난번 벌초하고 가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명절이 짧아서 오가는 길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오신다고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진짜 집안에서 이 아들들이 이제 남편들이 계속 이제 일 많이 하는 그런 집안이면 그래도 명절 좀 할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다 함께 보내는 명절 모두 모두 다 힘 모아서 잘 넘깁시다.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생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가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서로서로 뜻 나누고 마음 나누고 맛있는 음식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다 마음 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하면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오르는데요. 이 시간에도 달과 관련된 우리 노래 준비했습니다. 근대 새로 만들어진 신민요 달타령인데요. 남도민요풍으로 부르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던 달아. 많이 들어본 익숙한 가사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이태백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입니다. 달과 술을 주고받으면서 술 한 말에 시 100편을 지었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또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하다가 물속에 빠졌다는 고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타령은 같은 제목으로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달아달아하고 시작하는 처음 사설은 같지만 민요를 바탕으로 한 대중가요 달타령엔 음력 1월 정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풍습이 담겨 있고 오늘 만나보실 달타령은 이런 사설로 이어집니다. 저기저기 저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어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 개수나무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신민요 달타령을 안향연과 조나미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안향연은 1970년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소리꾼으로 탄탄한 실력 그리고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나니님, 달타령 좋네유. 달 보고 소원 빌어야 되는데 큰일 났슈. 저희 집 가족들 건강과 딸내미 빨리 좋은 짝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빌어야 할까 봐요. 오늘 저녁에 미리 달 보고 기도하면 꽝이라고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달 보면서 뭐 빌고 뭐 달한테만 빌어서 될 건 아니죠. 여러모로 또 많이 바라는 마음 계속 있어야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7416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7416님이 정미라의 서울역에서 출발 신청하시면서 저도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귀성길 예매전쟁 어마어마하죠. 다행히 저는 어디 막 멀리 갈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되는데 아 근데 이 기차표 갖고 정말 막 애가 타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정미라의 서울역에서 출발 전해드릴게요.

아파트 어디 멀리 노래하러 갔었다더니 그래 집에는

0: 출발.
1: 네, 정미라의 서울역에서 출발이었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6시간을 운전해야 하는데 이제 30분 지났는데 벌써 졸리네요. 첫 번째 휴게소 왔는데 최소 5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6시간 운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아유 이거 너무 걱정이네요. 네, 그래도 아유 좀 이렇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피곤하시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꼭 쉬시고요. 아예 그냥 한두 시간 주무시고 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안전운전 무엇보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님, 아, 인천님은 추석 명절 쇠시러 어디로 가시나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님, 아, 인천님은 추석 명절 쇠시러 어디로 가시나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9832님, 깊어가는 밤 음악 들으니까 일기 쓰는 기분이에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진짜. 이 저희 다들 이제 추석 명절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찾아와 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함께 잘 보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살타첼로의 옹혜야 만나 보시겠습니다.

택배는 0869님, 0533님 그리고 선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음악극 섬 공연 관람권은 7416님, 9781님께 개별 안내 드릴게요.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요. 국악방송에서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 마련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공연 실황부터 구술 프로젝트, 라디오 드라마 극장, 특별한 음악 여행까지 다채로운

차가 꽉 막힌 도로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의 별 생각 없는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에 표정이 어두워질 수도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힘 빼기. 힘 툭 빼고 아휴,

소문났다는 얘기 함부로 하면은 이거 진짜 옛날 사람이라던데. 아무튼 소문이 난 일산 멋쟁이님. 일본 여행 갔다가 오는 큰아들 대화역에서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역시 멋지십니다. 그나저나 큰아드님 예, 좋은 여행 되었겠죠?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에 여행하기도 뭐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환율이 또 엔화가 워낙 싸서 한 몇 년 전에 가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게 더 많은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는 게 더 많은가 모르겠네. 항상

여기 K2 김성면님의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요. 조카랑 같이 들었었는데 고딩 조카가 어? 이거 피노키오 노랜데? 이러는 거예요. 조카야, 그분이 바로 K2 김성면님이다. 지금 조카랑 같이 이동 중인데 사연 소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는데 예, 사연 소개돼서 많이 많이 좋아하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피노키오 출신의 또 K2 출신의 김성면님. 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실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정미조 씨의 7번 국도 듣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고 김성면님 바로 만나겠습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목소리로 명절 전날의 설렘을 더 키워주실 분입니다. K2 김성면 씨가 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세준 씨도 진짜 오랜만에 뵙고요.
0: 아유, 네. 형님 오랜만이고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말 말씀해요.
0: 우리 저 요 카메라가
1: 형님 카메라 보고 인사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이죠, 원래 네, 타이틀이. 네. 음악이 좋은 밤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K2 김성면입니다.
0: 아, 네. 예. 아이고 형, 이게 얼마만이죠?
1: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한 20년 됐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0: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1: 그 이상은 예, 된 것 예, 같지. 예.
0: 그 마지막 만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혹시 너무 시작부터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를 처음 보셨을 때를 기억하실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1: 저 기억나죠. 유리상자 콘서트 지방 콘서트 때 제가 게스트로 섰을 때 기억나죠.
0: 맞습니다. 네. 그때가 부산이었거든요.
1: 네네네.
0: 유리상자는 거의 뭐 한 1, 2년 됐을까 완전 초반이어서 신인이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K2 김성면 씨라는 그 대스타가 와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영광이어서 당연히 기억을 할 만한 상황인데 그 형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그냥 하나였는데
1: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여기저기 다니진 않았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꼭 가고 싶은 데만 다녔죠.
0: 아, 고맙습니다.
1: 네, 기억하고 있죠. 네.
0: 그럼 그것도 기억나세요? 공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회를 먹으러 갔어요. 부산에서.
1: 네네네. 부산 공연 끝나면 늘상 회잖아요.
0: 회를
1: 네.
0: 먹는데 형님이 네. 회를 막 먹고 마지막쯤에 되게 특이하게 회를 드시더라고요.
1: 어떻게 먹었어요, 제가?
0: 매운탕에다가
1: 네. 아, 익혀갖고 회를
0: 네. 그 샤브샤브처럼.
1: 샤브샤브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아니, 나는 그때 말고도. 처음 봤어요, 형님. 아,
1: 그게 저 제가 처음이에요. 네.
0: 그때 형이 저한테 말 놓기 전이라 네. 이렇게 하면 익더라고요 하면서 드시는데 너무 저는 회를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못
1: 저도 잘 못 먹었었어요, 회를. 아, 근데 네. 저는 한 97년도쯤 네, 이제 전국 투어를 하다 보니까 예. 참 보면은 가수니까 아시잖아요. 세준 씨도 충청 이상 곳에서 공연이 끝나면 대부분 다 고깃집으로 가는데 네. 그 이남을 하면 무조건 회식이다. 횟집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 끝나고 나면 배가 진짜 출출하고 배고픈데 먹을 게 횟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회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0: 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그 회를 많이 못 먹어서 약간 네. 그 익혀
1: 네, 익혀서도 먹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거예요, 그게. 공여지책으로. 네.
0: 아, 그 에피소드를 네. 기억을 하시다니 네. 저 너무 신기하네요. 자, 여러분, K2 김성면 씨와 이렇게 반갑게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김성면으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1: 야,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짓게 마지막에 면자 갖고 굉장히 난감했을 텐데.
0: 그러게요. 네. 근데 한번 믿어보세요. 저희 네. 청취자분들이 아주 뭐.
1: 아까 작가님이 굉장히 창의적이시라고 애청자분들이 네. 기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 듣도 보도 못하던
1: 네,
0: 면이.
1: 듣도 보도 못한 면이 나올 수 있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진짜.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절 전날인데 명절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1: 우선 제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직 세준 씨보다도 선배지만 나이가 좀 많지만 너무 일찍 태어났는데 아직 솔로예요.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0: 아직 애죠.
1: 그래서 애죠. 네.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장남이 그러니까 추석날은 이제 동생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오고 뭐 그런 추석날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0: 네.
1: 내일은 또 유튜브랑 틱땡이랑 같이 또 동시 방송이 있어서
0: 아니 그 얘기는 네. 좀 이따 할 건데 네네네. 와 진짜 부지런하시더라고 요즘 보니까
1: 아니 저 원래 게을렀는데 이거 하면서 좀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래요. 그 일단 반가운 마음에 오늘 아니 세상에 라이브를 엄청나게 많이
1: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하세요?
0: 보통 세 곡까지는 하시는데 네 곡을 해주시겠다는 분들 많진 않아요.
1: 저 원래 다섯 곡도 생각했었는데 너무 초장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곡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0: 초장에 오늘 회 얘기하다가 네, 초장까지.
1: 초장.

0: 중앙에 네. 샤브샤브 얘기하고 네. 네.
1: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몸 푸는 의미에서 한 곡 청하고 싶은데요.
0: 네, 첫 번째 노래는 그 팝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예전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KBS 국민 드라마가 있었어요. 첫사랑이라고.
1: 네. 예.
0: 그 첫사랑이라는 그 드라마의 OST로 들어가서 이 팀이 원래는 북유럽에 굉장히 헤비한 음악을 하는 메탈 팀인데
1: 네.
0: 이 노래만 발라드인데 그게 그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예전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KBS 국민 드라마가 있었어요. 첫사랑이라고.
1: 네. 예.
0: 그 첫사랑이라는 그 드라마의 OST로 들어가서 이 팀이 원래는 북유럽에 굉장히 헤비한 음악을 하는 메탈 팀인데
1: 네.
0: 이 노래만 발라드인데 그게 그 드라마 때문에 엄청 떠서 지금은 뭐 야구단의 응원가로도 쓰이고 다 웬만한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 노래
1: 네.
0: 스트라토바리우스라는 팀의 Forever라는 노래
1: Forever.
0: 준비해봤습니다.
1: 아, 예, 저기 라이...

0: 올라가실수록 너무 편안해지시고 더 쉽게 들리거든요. 뭐 본인은 어떠신지 몰라도.
1: 저도 근데 항상 녹음할 때 보면은 예.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헤비메탈 밴드로 시작을 해서 네. 그 당시 레퍼토리는 다 일반 가요나 팝의 최고점인 노래부터 시작하는 노래가 엄청 많거든요.
0: 오선.
1: 고등학교 때부터 헤비메탈 밴드로 시작을 해서
0: 네.
1: 그 당시 레퍼토리는 다 일반 가요나 팝의 최고점인 노래부터 시작하는 노래가 엄청 많거든요.
0: 오선지 네. 다 위에 있잖아요. 네, 네. 멜로디들이.
1: 그렇게 네. 시작하는 노래들만 하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녹음하면은 차라리 앞에 조용한 부분

0: 스쿨 밴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 헤비메탈 옴니버스 음반이 88년도인가에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원 1집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신화의 부활 백두산 한참 다 같이 예, 활동할 예. 때인데 그때 이제 헤비메탈 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연습실이라고는 그 독립문 쪽에 서문학 기사라고 그 헤비메탈 락의 메카 연습실이 있어요.
1: 서문학 기사 맞아요.
0: 네. 그럼 그 당시에 너무 열악해서 연습실 가면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막 그 밴드도 연습 합주 시작하면 헤비메탈이니까 기타 소리, 드럼 소리, 목소리가 무척고 그 뚫고 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 예. 하,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대학 들어가서 와, 나는 좀 다르게 노래도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에 통기타 동아리에 일부러 오디션 봐서 들어가서 예. 대학교 때는 통기타 동아리에서 4년 동안 또 노래를 했어요. 기타 통기타랑 노래만 하잖아요. 그러면 예. 목소리 하나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짬뽕이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들을 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예, 예. 그래가지고 통기타 음악과 헤비메탈 음악을 두루 섭렵하시는 와중에
0: 네네 그게 이제 거기 안에 제 안에 색깔이 생긴 것 같아요.
1: 참 엄청난 예.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요즘 이제 뭐 그 매일 거의 매일 밤 라방으로
0: 예. 아, 죽을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1: 왜 왜요?
0: 아니 우리 이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이 원래 좀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막, 예, 앨범 활동할 때나 좀 그렇게 다니다가 예. 이제 작품 쓰고 그럴 때는 진짜 밤낮이 워낙이 바뀌어 있고 저도 맞아요. 거의 아침에 자거든요 보통은.
1: 우리가 보통 다 하도 남의 말 안 들어서 다 그렇죠. 음악하게 된 거잖아요.
0: 네. 거의 그렇죠.
1: 네. 네.
0: 그런데 이거 이제 방송을 그렇게 매일 하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시작하니까 사람이 잠이 부족해도 일단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또 처음에는 그냥 음악만 틀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또 이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자꾸 제 히트곡들이나 이걸

0: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튜디오 하면 동부이천동의 서울 스튜디오 서울. 제일 비싸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노래 녹음만 100%를 써갖고.
1: 한 앨범에?
0: 네. 그리고 제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 그 다른 분, 그러니까 어떤 작곡자분이나 후배분들이 디렉터를 봐주시면 밖에 다 좋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곡을 제가 머릿속에 디자인과 설계를 다 이렇게 담아갖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녹음실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미 두 시간을 목을 풀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녹음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설계한 게 안 나온 거야. 아. 밖에선 됐다고 그러는데. 네.
1: 아, 좋아!
0: 좋아, 그만해. 대세 지장 없어. 나와.

0: 쉼 없이 너무 막
1: 틱땡하고 왔잖아요 지금 두 시간
0: 터져 있구나
1: 네,
0: 이미
1: 네, 풀렸잖아요 지금 네.
0: 제가 네. 속도 조절하고 빨리 네네네. 이제 그 뭔가 구간 조절을 하지 않으면 네네네. 말로 15% 갈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은데 아마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1: 네네. 네. 제가 그 피노키오에서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서 좀 기구한 게 뭐냐면 사랑과 우정 사이도 발매하고 2년 뒤에 그냥 저절로 뜬 노래거든요. 예, 예. 노래방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요 톱텐에서 1위를 하게 돼서 야 내가 이제 집안의 보탬이 되겠구나 싶었을 때 바로 한 달 뒤에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서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노래 따로 가수 따로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다행히 제가 이제 56사단 군악대 18개월 방이라서 네. 그러니까 방송 활동만 할 수 없었지.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좋은 밤 라이브 K2 김성면 씨 모시고 예 아주 귀하디 귀한 라이브 그리고 예 끊이지 않는 재밌는 이야기.
1: 야, 내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됐네.
0: 아니 노래할 때는 네. 진짜 뭐 이렇게 되게 행간을 띄워놓고 부르시는 스타일이시잖아.
1: 그래서
0: 말은 그냥
1: 제가 세준 씨가 너무 편해서.
0: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네. 원래 좀 낯도 좀 가리시지 않아요?
1: 낯도 가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 형님 있으면은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면 되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근데 이제 저 동갑내기나 후배들하고 있을 때는 좀 편하면은 좀 네. 말이 좀 많아지는 스타일이죠.
0: 아유 너무 감사하고 네. 땡큐죠. 뭐 자 일부 예 이제 그녀의 연인에게 라이브 들었고 소유하지 않은 사랑 들었고 예, 사랑을 드려요 2부 첫 곡으로 들었는데 네. 이제 세 곡
1: 예, 두 곡 남았네요.
0: 예예 예, 네. 그렇죠. 두 곡 남았는데 일단 곡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 네, 라이브 네. 버전이었어요. 1부 끝곡 소유하지 않은 사랑.
1: 소유하지 않은 사랑은 3.5집 라이브 음반 더블 음반을 2002년 남들은 안 낸다는 월드컵 때 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참 무모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월드컵 때 예. 라이브 음반 두 장짜리 앨범을 냈는데 그래도 한 7, 8만

0: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K2라는 이름이
1: 네.
0: 처음에 두 분이 시작하셨던
1: 네,
0: 건가요? 팀 이름이?
1: 그 예전에 그 서태지 아이들 하여가 기타를 치셨던 이태섭 씨라고 있어요.
0: 예.
1: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아까 그 헤비메탈 밴드 할 때 옆에 밴드 기타 치던 후배인데
0: 같은 밴드는 아니고
1: 아, 같은 밴드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피노키오의 멤버의 피노키오가 사랑과 우정사 음반을 발매하고 전부 다 회사에서 나왔었어요. 그 피노키오의 팀이
0: 네.
1: 근데 이제 노래가 2년 동안 이라고 있어요.
0: 예.
1: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아까 그 헤비메탈 밴드 할 때 옆에 밴드 기타 치던 후배인데
0: 같은 밴드는 아니고
1: 아, 같은 밴드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피노키오의 멤버의 피노키오가 사랑과 우정사 음반을 발매하고 전부 다 회사에서 나왔었어요. 그 피노키오의 팀이.
0: 네.
1: 근데 이제 노래가 2년 동안 계속 노래방 순위 1위를 하다가 이제 가요톱텐 나가게 됐는데
0: 예.
1: 그때 마침 기타리스트가 포지션에 안정훈 씨가 피노키오 원래 멤버였어요.
0: 포지션에

0: 숨고 싶어서.
1: 예? 네. 예. 그래요. 그래서 K2 김성명.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이제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냥 고유 명사가 네네.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삼행시. 예. 웰컴 아, 삼행시이기 때문에
0: 삼행시 있었지,
1: K2 네. 잠깐 떼어놓고 네네네. 김성면으로만 좀 가볼게요. 엄청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 그 예선을 통해서 두 개조 한 개조에 세 분씩
0: 조가 두 조나 있어요?
1: 예, 예. 총 여섯 분입니다.
0: 와, 네.
1: 일, 각 조당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셔야 돼요. 네네네. 선물도 드리고요. 네. 일단 1조부터 갑니다. 8448님이신데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김.
0: 김성면.
1: 성.
0: 성공하리라.
1: 면.
0: 면치기를. 클리셰예요.
1: 아, 면치기. 네네. 면치기 잘하세요?
0: 저는 즐겨 하진 않습니다.
1: 아, 그쪽은 네. 아니십니까? 예. 네. 자, 도토리 나무님, 김.
0: 김성면 씨, 왜 이렇게 잘생겨지셨어요?
1: 아이고, 네. 성.
0: 성형하셨어요?
1: 면.
0: 면도 했는데요. 네.
1: 네. 어때, 요거는?
0: 요거는 좀 예상을 벗어나긴 했어요.
1: 벗어나긴 네. 했어요. 네. 네. 자, 이영애 씨입니다. 김.
0: 김제 아세요? 전라북도?
1: 네. 성.
0: 성남은 아시죠? 경기도.
1: 그러면
0: 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1: 네.
0: 아, 네. 아, 저기 면도 했는데요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네. 대충 예상이 되는데 1조의 장원은
0: 도토리 나무님.
1: 네. 아유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보통 여기서 1등 뽑는데 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1: 근데, 아, 너무 네. 죄송해가지고 이런 네. 예. 짤 없으시네.
0: 아니 워낙 면을 갖고 뭐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1: 야,
0: 네.
1: 야 면으로 네. 들이대신 분은 네. 다 내려놓으셔야 될 것 네, 같아. 네. 자 도토리 나무님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302 예, 문자 혹은 아 문자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조 갑니다. 2조 먹는 면은 다 빼주세요 일단. 네, 2조 소보루님 김.

0: 자, 9109님 김.
1: 김치를 이밤중에 담그는 이유. 내 김치가 맛있다고.
0: 성.
1: 성가시계 군은 12월에.
0: 면.
1: 면사버스는 예비 며느리 때문입니다.
0: 오,
1: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입니다.
0: 괜찮았다.
1: 스토리 창의적입니다.
0: 면사포.
1: 네.
0: 아직 총각이시긴 하지만.
1: 네네네네.
0: 면사포. 네. 약간 터치 되었어요 지금.
1: 네.
0: 8468님이십니다. 김.
1: 김밥 옆구리가 터졌나?
0: 성.
1: 성공인가? 아니다, 터졌다.
0: 면.
1: 면제부가 될 수 없다. 처음이라도. 유유.
0: 유유. 네.
1: 어, 근데 9109님이 창의력이 창의적이셨어요, 진짜.
0: 네, 네.
1: 와,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0: 시원시원하십니다. 네네네. 역시. 네. 그러면 장원은
1: 2조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0: 그쵸, 2조에서.
1: 네, 2조에서는 9109님이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창의적이셨어요.
0: 문자로 참여하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저기 답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마지막 라이브인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지금.
1: 왜요?
0: 이거 이 노래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왜 아직도 안 해? 나 이거 들어야 된,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 방송에서 유리상자 승화영 와서 같이 저희가 이 노래를 송기태로 부른 적도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박은영 씨께서 아, 김성면님 노래 명곡들이 정말 많죠. 사랑과 우정 사이 이음밤에서 유리상자가 부른 버전도 좋았네요 해주셨는데.
1: 아, 네.
0: 이 노래 해주실 건가요?
1: 사랑의 우정 사이 아까 그 내년 35주년 데뷔 35주년 기념반에 들어갈 노래로 35년 만에 다시 부른
0: 네.
1: 사랑과 우정 사이 버전으로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뭐 아니 트는 게 아니라 노래 불러드릴게요.
0: 그 MR로다가.
1: 네네, 그 MR로.
0: 아, 그래요.
1: 네.
0: 자, 여러분 네. 우리의 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 2절 후렴할 땐 떼창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0: 지금 막 노래 들으시면서 아우 나 노래방 지금 이 밤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도 그랬는데 저 노래방 안 가도 될 것 같아 노래 시켜주셔가지고 아 사랑과 우정 사이 사실 그 뭐 이 노래 이전에도 없진 않았겠죠 이렇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1: 이런 비슷한 건 있었는데 아마 이런 표현이 요즘 말로는 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네네 네. 그 아. 우정보단 이상 사랑보다 이하 네. 이런 관계 미묘한 관계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층대로 다 이게 딜레마인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K2 때 예전에 황인용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예. 아나운서 하셨던 그분 방송에 나가는데 나중에 이 노래가 네가 부른 거야? 그러더니 야 우리들 사이에서 이 노래 얼마 인기가 좋은데 막 그게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더 에피소드 큰 게 뭐냐면 제 사촌 조카가 유학을 대학교 때 러시아를 가는 철도 때문에 갔는데 네. 거기 이제 북한 학생들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 예. 이제 한 학생이 그 조카가 우리나라 그 짜장라면 같은 거 자 끓여주고 막 그러니까 고맙다고 내가 남조선 노래 하나 불러주겠다고 통기타 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어머나. 그래서 저의 조카가 우리 삼촌인데 어머. 그랬더니 뻥치지 마시라. 그래, 진짜 싫어합니다. 네.
0: 안 믿겨지겠다.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진짜. 네. 아, 야, 그렇구나. 북한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았다.
1: 아니,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 친구가 그걸 들었나 봐요.
0: 아, 네. 그 정도면 네네. 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노래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이 노래 이후로 사랑과 우정을 언급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이거 히트하면서
1: 그런 미묘한 관계가 모든 남녀 관계에 지금 영원한
0: 아, 북한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았다.
1: 아니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 친구가 그걸 들었나 봐요.
0: 아, 네. 그 정도면 네네. 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노래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이 노래 이후로 사랑과 우정을 언급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이거 히트하면서
1: 그런 미묘한 관계가 모든 남녀 관계에 지금 영원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럼 피노키오 시절에는 보통 노래들이 그 작곡가가 따로 계셨던 거죠. 이 오테오 씨 곡이잖아요.
1: 이건 오테오 씨 작사 작곡이고요. 그 당시 예. 오테오 씨 대단했었잖아요.
0: 네.
1: 김현식 선배님의 내 사랑 내 곁에 이보막 형님의 이별하는 이별 그다음에 뭐 이승환 형님 노래도 대히트곡이 많았던 분인데

0: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김민우 씨한테 줬다가 뺏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음하기 전에.
1: 예, 예.
0: 근데 이제 이 노래 이렇게 돼갖고, 네. 그래서 김민우 씨 나름 잘 틱땡, 틱땡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1: 네. 아, 그렇구나. 네. 야, 그리고 우리는 또 김민우 씨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들을 뻔도 했었네요.
0: 그렇죠. 네. 예, 옛날에 예. 이병열차. 막 근데 그때 이제 이미 김민우 씨가 막 데이트를 치시고 나는데 군대 한번 가셨다가 오셨을 때라서.
1: 네. 네.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K2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작곡들을 막 발표하셨는데 네네. 아까 불러주신 슬프도록 아름다운도 작사 작곡
0: 네네.
1: 그녀의 연인에게
0: 소유하지 않은 사람
1: 예.
0: 네.
1: 그리고 이게 뭐야 손지창 씨 나 이건 오늘 처음 알았네.
0: 아 진짜 처음 알았어요.
1: 손지창 씨의 네. 사랑하고 있다는 거.
0: 손지창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제 3년 후배예요.
1: 아 네. 맞다 나 오늘 안 거 아니다 원래 아니다. 거기 노래 조금 형 목소리 나오죠.
0: 네네 제가 작곡해줬고
1: 말해줘 뭐. 거기 나오죠. 네. 맞아
0: 그리고 나서 손지창 김민족 씨 그 더블루의 친구를 위해도
1: 예.
0: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김민정 씨랑도 또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김민정 씨가 드라마 머나먼 나라라는 드라마 할 때 OST로 뭐 그 널 위한 나라는 노래도
1: 예.
0: 제가 드리고 같이 또 거기에 듀엣처럼 잠깐씩 불렀었죠. 네.
1: 예. 아 그러니까 워낙 그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이 빛이 나다 보니까 싱어송라이터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많은
1: 계시더라고요.
0: 분들이 모르죠. 저 심지어 모두 많이 모르지만 동창들도 모르는 이야기들이요. 네. 아, 너 오늘 진짜 수다쟁이 돼 갖고 들어가네. 진짜. 네.
1: 원래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0: 아, 원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 진짜 세준 씨가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스타일이라서.
1: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 진짜 친해지고 술 한잔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1: 또 없이. 네. 술은 좋아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1: 아, 적당하다, 딱.
0: 네, 네,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얘기하려고 그러죠, 우리.
1: 아무튼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0: 그 제가 워낙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과 우정 사이로 군대를 갔잖아요.
1: 예.
0: 그때부터 어떤 이미지가 됐냐면은 노래는 다 아는데 가수를 잘 모르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그게 많아졌어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막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창이 나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야 성면아 네가 사랑과 우정 사이로 네가 부른 거야? 이런 사람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누가 또 사랑과 우정 사이로 제가 앵콜곡으로 부르고 있으면 야

0: 라고 하더군요. 네, 마음에 와닿는 가사 감사드리고요. 네, 하, 가슴 사연 아픈 마음 아픈 사연인데 사랑을 드려 가사 내용이 그렇거든요. 제목은 뭔가 드리는 것 같잖아요, 사랑을.
1: 네.
0: 근데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예상하고 지금 남자가 가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1: 아, 네. 아이고.
0: 네. 아, 주민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예. 그래도 위로가 되는 노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자, 내년이면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0: 35주년을
1: 네, 네, 앞두고 네. 계시는 우리 김성면 씨께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 몇 살 때쯤?
0: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8살 때 시작했죠. 헤드메탈 밴드로. 네.
1: 그럼 18살짜리의 그 김성면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0: 네, 네.
1: 영화처럼
0: 네.
1: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0: 그러면서 그 파고다 예술극장에서 공연하고 성원학교에서 연습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자신감이 없고 막 그럴 때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전해주고 싶네요.
1: 불안하고 네. 뭐 죄송하기도 하고
0: 네네, 그렇죠. 네. 죄책감도 많고 막
1: 김성명한테 네네. 그러지 말아라.
0: 네. 자신감을 갖고 네.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네.
1: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18살 김성면
0: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1: 자, 지금 이밤님께서 김성면님 이렇게 이야기쟁이신 줄

0: 계속 한 곡씩 내면서 한번 불러주시면 또 와서 네. 수다 좀 떨다 가겠습니다.
1: 저희가 소개도 음원으로도 네, 소개 많이 해드리고 또 언제든지 네네. 와주시면 뭐 저희가 땡큐죠.
0: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음악 감독님이 라이브를 방송국에 와서 라이브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원래 아시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1: 오늘 또 네. 프로듀서님께서 같이 아, 오셔가지고
0: 우리 음반 감독님 프로듀서님이 같이 오셔갖고
1: 밖에서 되게 만족하고 아, 계세요. 어우, 뿌듯하다.
0: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유리의 성 들려드리면서 우리 첫 번째 데이트 마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 두 번째 또 데이트 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0: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선 씨의 부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K2 김성면 씨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명절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아우, 이 형 말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 이 형이 계속 너무 재밌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꾸 그거 듣느라고 듣다 까먹고 여기 적어놓은 질문도 하나도 못하고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다. 4897님 사위가 내일 들른대요. 점심 대접하려면 뭘 좀 해야겠네요. 아무도 오지 않던 명절에 제일 큰 손님인 사위

보내시길요 해주셨습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 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결방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나 인사를 드리게 되겠네요. 자, 저 성의신의 해금, 그리고 김원경의 피아노, 예, 보칼리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예,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생소병주였죠. 생소병주 수령음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1년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두 날, 3월의 춘분, 9월의 추분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 12달을 보름 단위로 나누어서 24절기를 정해 놓았는데요. 해의 운행이 해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주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야 이 전기불이 발명이 돼서 우리 일상이 낮과 밤 시간 별 영향 없이 이어지지만 지난 날에는 태양의 움직임 참 중요했습니다. 이 해의 길이로 볼 때 중요한 지점이 3월의 춘분이죠. 밤이 내내 길다가 춘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이후 하루하루 낮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6월 22일경이 되면 낮이 가장 긴 하지, 하지가 지나면서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다가 9월의 오늘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3개월 뒤 12월에 다시 밤 시간이 가장 긴 동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1년 중에 3월, 6월, 9월, 12월에 찾아오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가 중요한 기둥이 돼서 우리 일상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 둘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으니 좀 더 관심이 가는 이야기가 되죠. 이종숙은 인종조의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요. 서유영의 금계필담에 황진이와 벽계수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야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벽계수와 황진이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를 노래한다는 점이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잡고 미궁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테세우스 안전하죠. 우리 검정콩님께서 그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미궁 가시면 복잡한 길다 감상 다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봄범님께서 산책찌기님 그리고 산책길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생방송하고 이제 내일부터 특집 방송을

때의 정읍사를 노래했고요. 조선 전기에도 무고나 처용무에서 정읍사가 노래됐습니다만 조선 후기 이후 기악으로 연주돼서 오늘날까지 기악곡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한 장단이 18박인데요. 실제 연주를 할 때는 박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박자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곡이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 6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은 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4장 전체를 연주하면 20장단입니다. 오늘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걸로 알려졌고요. 그 음악은 평양 지역에서 유행했는데요. 석북은 자신의 시가 평양에서 노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고요. 언젠가 평양을 찾았을 때 자신의 시를 노래하는 어느 잔치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시가 노래되는 걸 알자 자기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하는 기록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연이 있는 음악인데요. 서도시창 관산용마 듣겠습니다. 조이라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창 관산육마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 조일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추분을 기점으로 밤이 점차 길어지니 가을이 여물어가는 시간도 빨라지겠네요. 산책지기님과 길벗님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인사 나누어 주셨고요. 보들마을님이 오늘 정겨운 산책마을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풍성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특히 마들째님, 봄봄님 등 같은 시간과 방송을 공유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고요. 0770님께서 영화 오디세이 서사를 고대악기의 음색이 멋있게 뒷받침해 주더군요. 천년을 훌쩍 넘는 우리 옛 악기와 음악이 곁에 있어서

음악인데요. 대금 연주자 이결이 이번에 그 음악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금과 가야금 병주 편성을 택했는데요. 대금 독주로만 하기보다 따스한 질감의 명주 실악기 가야금을 더해서 이 가을날에 울리게 될

평조회상 중에 상현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결의 피리, 김형섭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안성일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소개해드린 공연은 가진회상이라서 현악영산회상이 연주가 될 텐데요. 그 음원이 없어서 오늘 평조회상 중에서 두 분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경산회상의 도드리를 곁들이고요. 끝곡 군악 뒤에 천년 만세까지 연주하는 가진회상이 대금과 가야금 병주로 연주됩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드리, 도드리와 돌장,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군악, 그리고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까지 전체 13곡의 가진회상 전곡을 한자리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공연인데요.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 때 이렇게 70여 분이 좀 넘는 그런 곡을 한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죠. 우리가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혹은 음악회 현장 아니면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집에서 감상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례가 되고요.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길고 진중한 우리 음악의 향기에 취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에서 그 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 이결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섭의 가야금 이 두 분이 오랜 시간 음악 호흡을 맞춰온 분인데요. 두 분의 멋진 음악적 조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금 연주자 이결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에게 연주 활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음악일 때보다 스스로를 위한 수행의 음악, 수신의 음악이 돼서 그 음악이 좋은 소리로 드러날 때 마침내는 다른 이들도 좋아하는 음악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같은 소리를 찾아가는 대금 연주자 이결의 음악적 행보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게 될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 공연에서

최옥삼은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 음악을 최옥삼의 제자 함동정월이 간직하고 있던 가락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함동정월과 명고 김명환 두 분이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기억하고 정리한 가락은 1980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듣겠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타산 중 어른은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끼리 상자를 삼고 놀아? 이놈들 내 배고픈 김에 살찐 놈으로부터 한 두서는 먼저 식후리라. 이때여 맷돗이하고 고라니하고 둘이 서로 머리를 대고 크게 걱정을 하는디. 아이고 장군님, 여기서 죽을 놈은 고라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디.
1: 그렇지.
0: 누구를 먼저 잡수실라요? 야 이놈아, 물어볼 거 있냐? 살찐 너부터 먹을란다. 맷돗이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내가 저놈 뱃속에 가서 장사 걸리는 생각은지 어간지 펑펑이요. 뒤를 돌아다 보며 하는 말이, 여보게 이 사람들, 명년부터는 이런 모임도 있거든. 우리 큰아들놈 보고 참석 못 오게 말 좀 해주고. 우리는 이런 모임도 있거든. 우리 큰아들놈 보고 참석 못 오게 말 좀 해주고. 우리 작은아들놈 보고 오늘 내가 죽더라고 이런 말.

0: 하느님 똥 먹으면 명 질다더라. 배고픈 김에 이거라도 먹어봐야지.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를 꽉 잡고 막 먹으라고 할지. 아이고 나 깨물린다. 해놓은 것이 호랑이 깜짝 놀래 쭉 빼던지며, 아니 이것이 뭐라고 말을 하네 그려?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이때여 별주부는 저 속에서 입뿌리만 내놓고 말을 하는디, 가게 앉은 게 뒤시오. 우리 통생명이나 합시다.
1: 그러시고.
0: 아 이것이 날다려 통생명을 하자네 그려. 오냐? 나는 이산 중에 어른 호생원이라 하느니라. 그러는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예, 나는 숙견 옥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나 앉은 게 뒤시오. 우리 통생명이나 합시다.
1: 그러시고.
0: 아 이것이 날다려 통생명을 하자네 그려. 오냐? 나는 이산 중에 어른 호생원이라 하느니라. 그러는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예, 나는 숙견 옥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고. 호랑이가 별주부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 님. 하, 시국 나이 절시고 시국 나이 절시고 내 평생 원어기를
1: 제하.

하자. 한일 내가 잘하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도급이요. 도급이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아. 술에 타와서 먹고 얻으면 만병해충의 명약이라더라. 이리고 나 먹어보자. 아니 내가 두꺼비도 아니오.

국뽕이 부채춤을 공식화하기 이전에 어딘가에서 부채춤이 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어색하지 않은 일이겠죠. 경기소리의 대표곡인 국거리 장단의 창부 타령을 들을 수 있는 부채춤 반주 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 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

세운 소리 가고 근자세근 내한 도도 오느라 어디가 예박을 타서 밥속을 안 끓여 먹고 바가지를 낳건 부잣집가 파르다 복심부명 살아나세 당기줘서 강상 어떤 난맹아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식사 토켓 딱 정해놓으니 박석유행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을 하더니 박서원은 도정님이 다 가지고 왔구나. 윈 기도 쬐겨 불거져가 날 한 기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갔덩. 또 한 기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갔덩. 흥부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빼앗들어 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기도 짱글 돌아보고 나면 돌아서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덩 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갔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덩 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덩. 아이고

내키요. 다른 다듯 안 달라요. 여보 영가.

흥보가 해를 내면 가까 보나 이 사람아.

보이라. 우봉건 떨어지면 해기가 식고지와 형제의 소주가 아차 한번 뚝 떨어지면 다시겠지.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사 시르렁 시르렁 식사 독해 딱 죽었는 이 밥 두 통을 타노니 왠가 비단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었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와. 소가 무상의 300초. 땅 일공다.

전도문 전하군요 삼촌 조목 그린내든지 도문 등대산 소존하고 공부자그 대단 만명 천당의 경조 문제의 천하여 옹아동난 사회가 본봉존란 허진미구 함성의 영조산 풍진을 세르르르 치집 태평 근군대 온당 연불 타령 제안 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 골방 가르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견 화기상의 모두 다 대거두문 하대한 춘성만 아방장 공료 본분의

아유, 신세 공고 송행 안에 무섭다 호피단 승기종 원장 대문 인정 있는 눈조사 부계단 한복수란 포세가게 공초단 행실부족업계 초단 설계인은 송죽단 서부릉 섭정 세발랑릉 노방조 청사 홍사 통경이

황조풍매매 흥정의 감사로다. 해주 원주 공주 옥구자주 김촌명천 해마포 강진나주 극상시 몰기는 한산시보시 생수삼팔납증고사관사 성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해상 가지 그저 뭐야 꾸역꾸역 나오는데 흥부가 보니까 찌 좋았던지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수연 입을 길어오시니 마누라 맘껏은 하나 골라 입어보 무엇이 좋은가 아이고 여보 영감 나는 평생 우리 상호상 사무장 쪽으로 좋습니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흑공단이 좋대 그럼 영감은 좀 한번 꾸며보 흥부가 흑공단을 한번 꾸미는데 흑공단 만건 흑공단

벗은 흑공 나누두 수허를 고흐뜩 날 벗은 흥분 마누레 뚜꾸민나 송해삭 댕깁 송해삭 겨울이 송해삭 허리띠 송해삭 짐망 송해삭 단미 송해삭 꼬쟁 송해삭 속속골 송해삭 볼손 송해삭으로 수건을 들고 걷던가 날보소 하리도 없는 끼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고 걷거려 또 한 봉을 들여놓고 시루룽 실건 톱질이야 시루룽 시루룽 실건 실건 실건 톱질이로구나 이 방송

난데 안 봐주면 소소리 내 문 풍경 소리가 더 좋다 천석이기 반문서와 만석쟁이 논문서와 백강구 종문서가 가도 담봉 들어있고 안방실이 볼지 않으시면

한번 남승로야 있고 사령길이 볼장이면 강장정판 수리반장 완자밀장 화두문각 대무책상까지 놓여 있고 최지연소 여조여이면 이백투식 폭사력을 자고도 자르르 버릇났네 박흥보가 좋아라고.

구나.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님 네가 도둑질 안 하면 어째 대가리가 놀러라냐 이렇게. 영문 포졸들이 너를 잡으러 다니는 일이 있지 말고 너는 10대 농문 10대 나한테 다 맡기고 만주로 들어가서 한 5-6년만 있다고 오느라 내가 네 집을 잘 봐주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저희 형님을 사랑에다 모셔놓고 형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명중을 거역 못해 나오는데 흥법마리대가 나온다. 흥법마리대가 나온다. 전일에 난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도적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노경인 삼이 없느냐 이르되도록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만 우래도 한산심 모수다가

각소그르도 눈물이 있겠소. 포기질 수 어서 가오. 속을 차리면 모두 눈에 집에 왔소. 안 갈라면 내가 문을 어떻게 알라요.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가헤르츠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음식을 어가고 얘네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손님 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 인생의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이면 풍망산 전흙이로 오구나. 다후에 만반진수는 부려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 드느니라. 세우라 세우라 세우라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에 닿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잡는 놈 차리러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인들 제 자리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고만 먹게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흰 배짜 붉은 홍은 송이 송이 꽃 피워 붉을 딴 푸른 청은 고물고물이 단청이라 유망황에 한우성은 벗 부르는 소리여 황봉백접 쌍쌍비난 향기 찾는 거둥이라 물은 본시 은하수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들이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기 하나 할래?
1: 허허, 내기? 내기 좋지. 뭔데?
0: 내가 토끼랑 달리기 시합해서 이기면 얼마 줄래?
1: 내가 너랑 시합을 왜 줄래?
2: 신나가 돌라고. 야, 창아 진짜 나 보통일이 빠르겠다 진짜.
0: 아, 이제 봐라. 장난인 줄 알지?
1: 그럼 장난이지.
0: 10만 원 어때? 아,
1: 진짜 10만 원? 야, 10만 원 좀 약하지 않냐? 야, 10만 원 받고, 10만 원 더.
3: 어, 난 콜.
1: 대신 지면 네가 다 뒤집히는 거다.
3: 콜.
0: 오케이, 콜.

0: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1: 무슨 소리야? 야, 네가 감 밖에 있다며.
0: 너 정말 바보구나.
1: 뭐야? 너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야?
0: 아니야. 사실 내가 바보지. 그렇게 너한테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또 널 믿으려고 했으니까.
1: 아, 야,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라.
0: 난 너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용궁에서 거짓말한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둘이 마주

0: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0: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을